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척청산 늘

서운한 듯 단사

송대관은

난 무변수의 허천어 창해

0: 무치대대
1: 아?
0: 벽도홍상 주나가 되고 나도 죽어 품나비 되어 춘삼월 호시절 어디 고소일을 내가 검수억 안고 둘둘 청춘가가 된다.

내게도 혼의 사실 속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죽노 인정이 되고 나도 죽어 인정마취가 되어 판비면 28수 낮이면 33천 그려

실소. 그러면 죽어 될 거랬다. 나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다시 떠본 구두를 안에 쳐 깨진 여적을 저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한날 천 한날 건 나를 평양 치아비부 사나이 난 아들 참

0: 오늘같이 즐거운 날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렇지.
0: 그럼 업고도 놀고 정담도 허여보자.
1: 뭐?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기로구나.

야 당동 제제 주지 허디 외가 허디 단 천에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도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병 사탕 그 애워떡을 주랴 엄마도 내 사랑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풍요를 부르다 2025년 2월 3일에 방송되었던 전라남도 무형유산 조도답배 노래 보유자 조오완 명창편을 보내드립니다.

0: 굳건히 지키며 숙명처럼 진도소리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은 여타령이라며 여타령을 부르면 어머니가 떠올라 행복하다는 그 사람. 이젠 진도소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명인들의 진솔한 삶과 치열한 예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전라남도 무형유산 조도 답배노래 보유자이자 진도 여타령의 명인인 조호환 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1: 예, 저는 진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도에서 77년 동안 살고 있는 창녕조씨 조호환입니다. 진도군 의심면 돈지리 생년월일이 49년 2월 7일생. 아버지는 조찬혁, 어머니는 박세구. 저 어머니가 자식을 열 낳았어요. 다섯 번째 아들이라 해서 오아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그 엿장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건강은 아주 최고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날마다 운동하고 그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담배도 피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보는 사람들이 저를 좀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 참 남을 이렇게 웃겨주는 어렸을부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정월 대보름 그러면 제 기억으로 남는 것은 항상 불을 피고 동쪽 사람하고 서쪽 사람하고 불싸움을 해요. 이렇게 불도. 그것이 항상 기억에 남고 그리고 보름에 밥에서 놀아먹고 또 밥 얻어먹으러 다녀요. 밤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밥 좀 주쇼 그러면 밥을 이렇게 주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있죠. 그럴 때 민속놀이라고는 농악밖에 없어요. 집집마다 농악쇼 다니죠. 저희 마을은 우리 의신면에 농악패가 있어요. 초 4일 날부터 농악을 치고 다녀요. 보름 넘게 한 20일 동안 집집마다 이렇게 구설하고 다니죠. 그런 문화들이 이제 다 사라져버렸죠. 진도 살다가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제가 서울로 나가서 사탕 공장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4년 서울에서 또 이게 만년필 장사도 하고 과일 장사 하다가 또 건축 일도 배워가지고 서울에서 한 4-5년 살았죠. 어머니가 혼자 사시어요. 혼자 다들 이렇게 결혼시키고 혼자 사시면서 그 어머니가 좀 힘들으시게 하길래 제가 총각 때 집이 하도 적으니까 집을 하나 조만해 짓었어요. 짓어놨는데 태풍에 집이 날아가 볼 때요. 지붕이. 그래서 그 지붕을 고치러 와갖고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같이 진도에서 살게가 됩니다. 제가 배운 기술이라고는 집 공사, 집 짓는데 미장, 쓰미, 목수, 백돌 찢는 거 그런 것을 서울에서 배웠기 때문에 마치 새마을 사업으로 진도에서 한참 할 때 사업을 엄청 이렇게 제가 크게 벌려서 백돌도 찍어서 팔고 그런 사업으로 거의 성공을 했었죠. 진도에 전역에 다 있어요. 100평짜리 창고 같은 것은 제가 80%를 지셨어요. 그리고 학교, 또 진도 문화원. 제가 그 모든 문화예술에 취미를 갖고 하게 된 것은 문화원 공사를 하면서부터 제가 문화원장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야,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민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민속에 발을 디뎌가지고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이 결혼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총각 때부터 우리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상해 소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연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죄인 영감이 하는 말이 생이 앞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한테 딸을 못 죽었다. 그래서 딸을 안 준대요. 그래서 그런갑다 그러고 말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 안 시켜주니까 아기 두 살 먹어서 애를 뒤져줍니다. 우리 마을 회관을 제가 짓었는데 그 회관 기공식 하는 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박기수 씨라는 분이 국회의원인데 저는 일부러 그분을 초대를 했어요. 저 주례점 서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분이 아 그래 너 자네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 그분이 와서 주례를 서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마 제가 그분이 주례를 서서 그런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 이야기하려면 복잡합니다. 애들은 딸 다섯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다섯인데 다섯 다 이런 데 취미는 있어요. 다 그러니까 다 취미는 있고 다 잘하는데 이쪽 길을 내가 못 가게 사실은 있다고 봐야지. 막내딸이 조유아라고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하도 미쳐갖고 하니까 포기를 해버렸죠. 네, 국악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는 안 했어요. 집사람이 하지 말아게도 왜 안 했는가. 내가 원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했던 소리를 지금도 하면은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어려서 생각이. 소풍 갔을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고 그 노래를 부르면 그래서 저는 국악한 것을 저는 다른 사람은 후회하는 것보다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 1, 2반 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100한 30명 됐습니다. 그게 많았어요. 소풍 가면은 우리 친구들은 우리 동창들은 다 그 동요를 부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하는데 저는 얼씨구 쉬고 들어간다. 싸구려 굴굴려 신한다. 진도 아리랑 이런 노래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서는 꼬투리였는데 노래는 제가 아주 1등을 해가지고 소풍 가면은 어이 오왕이 나와 항상 제가 분위기를 잡아줬죠. 그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랬어요. 너는 꼭 기침하는 것도 네가 아버지 닮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몫을 닮았지 않냐 천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몫이 좀 다르죠. 예, 저는 그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노래를 아주 잘하셨던지나 어머님이 하는 소리를 아마 뱃속에서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다도 눈 뜨는 어머니가 엿을 만들면서 부르는 소리는 엿하렴. 저희 집이 동네 그 뭐냐 그 노래방이나 다름없어요. 예, 옛날 같으면은 동네에 모이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도 오고 그러면 어머니가 흥타령, 육자백 모든 타령을 불러요. 예, 그것을 하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일곱, 여덟 살 이럴 때에 소띠끼로 가면은 소띠끼는 거 뭐냐 소 먹이죠. 소를 산에를 가면은 소띠끼는 데 가서도 노래를 내가 제일 잘 불러요. 그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어이 와니 타령 안 해봐 그럼 타령하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박세꾸입니다. 왜 세꾸라 했는가 하니 세끼미에서 저희 할머니가 돈지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나서 옛날에는 어머니 친정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세꾸라고 지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들은 소리를 했겠죠. 예. 너가 할아버지가 노래를 참 잘했다. 너가 할아버지가 동네 소리꾼이 아니라 진도의 소리꾼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뭔 소리를 한 거니? 옛날 보리타작, 뭐 나락타작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 머리로 이렇게 때려서 타작을 했어요. 그 타작 그 소리를 누구 할아버지가 매겼다 그것이요. 매기로 다녔다 그거요. 읍이고 어디고.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소리를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돈지서 태어나서 돈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불악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도 한나 있어요. 우리 고모. 우리 고모가 불악으로 결혼했고 우리 어머니가 결혼했고 옛날에 연애결혼을 못했잖아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고모는 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별나죠. 좀 특별한 사람들이 나 있었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전 자전이라고 어머니 닮아서 저도 연애결혼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활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엿을 만들어요. 직접 만드는데 엿을 만드는 것은 만들기지만 그 엿기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대요. 보리로 엿기름을 만들어서 좁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놈을 물에다 담갔다가 건져가지고 맷돌에다 이렇게 갈아요. 가는데 그걸 한 시간 가는 게 아니라 밤새지 갈아요. 그러고 그놈 가지고 엿을 만들어요. 예, 갈아갔다가 새벽부터 엿을 구워요. 구는데 하루 종일 구워갖고 엿을 만드는데 그 엿을 만든 엿을 생청 엿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얀 엿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기술이 있어요. 어머니가 만든 엿은 쫄깃쫄깃하다. 요즘 같으면 젤이 같아요. 그게 맛있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 기술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엿 장사가 바로 사업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장에서 이렇게 읍장, 돈짓장, 우리 마을에 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파는데 아마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 하루는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막 우고 계셔요. 어머 어쩌라고 이렇게 장에 가서 엿을 파는데 동네 이장이 집안 육촌 동생인가 뭐 된대요. 그분이 창피하게 누나는 노래 부르면서 엿을 많이 파냐고 말이요. 동네 우세시킨다고 이러더라고 이시오. 그때부터 어머니가 장에서 안 팔아요 엿을. 그러고 목포 무안 신안 섬 다니면서 그렇게 팔아가지고 배가 해창가 탔어요. 그러면 해창으로 저희들이 마중을 와요. 보통 늦으면 보름에 한 번씩 옵니다 어머니가. 이제 막 쌀 이런 거 또 돈도 갖고 오지만은 그러나 또 여태 갖고 또 나가고 그렇게 거의 생업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여타령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누가 취재 와서 노래 좀 불러보시오 그러면 나 못해 그러고 안 해버리고 쬐깐 하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저 친구들하고 놀 때는 노래를 부르고 혼자 또 할 때는 연습하는가 몰라도 맷돌질하면서 여타령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설을 제가 부르는 노래는 80%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예요. 저는 흥타령 육자배기 뱀타령 만년필타령 또 무엇이냐 그 토속민요 그 모든 것들을 어머니한테 다 듣고 배운 거예요. 그 사설들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99%가 어머니 소리예요.
1: 싸구려 굴려지란다 정말 싸구나 파는요 맛 좋고 위 좋고 색깔 좋고 사월남 붕에 깨꼬구리 밑깎고 동지서 딸 사람 붕에 백설 같이도 희한여 싸구려
0: 그 여타령 그러면 제일 어머니가 제일 많이 생각나죠. 왜냐하면 그 고생을 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또 여타령 하면서 그 어머니 눈물을 봤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어머니 생각 눈물이 나고 여타령 사설은 다 재밌어요. 어떤 걸 꼭 꼬집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설이 다 풍작이잖아요. 20살 먹은 큰애기가 밤잠 못 자고 만든 엿이란다. 집망경호 입쟁이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도 한양 할머니 막걸리 파도 싸이싸게 그냥 팔아준다. 그냥 주워버린다. 어디를 가면 그냥 주냐. 내 말 듣고서 이리 와. 말만 잘하면 그저 준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타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하튼 보존해야 할 그런 또 상업료로는 문화재 지정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물건을 팔면서 꽃타령 군밤타령 두 가지가 있죠. 그런 노래들은 저 우따리 노래지 않아요. 우리 진도의 이 남풍에 여타령처럼 사설도 많고 또 국거리 또 자진머리 이렇게 두 개 가락으로 엮어져서 하는 노래는 참 제가 서울에서 노점 장사를 했습니다. 니아가에다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추고 이런 때는 뭔 장사를 하냐라면은 앨범 같은 거 또 만년필 또 막 볼펜 이런 거 넣고 또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그걸 이제 팔아요. 근데 어디서 파는 거야? 명동 입구 그런 데 다니면서 니아가 놔놓고 하는데 그것도 뭔 법에 걸려 잘못하면 잡혀가 니아가 뺏기고 그래. 노래를 불러야 사람들이 오지. 그럼 비는 소리를 해줘야 사람들이 사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엿장시할 때 했던 소리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한 그런 작전도 되고 그러겠죠. 만년필 팔아볼까요?

0: 어째서 만년필이냐? 만년을 쓸 수 있다해서 만년필인디. 어 그러면 이 만년필을 사가지고 글자를 쓸 것 같으면 장단 걸어라. 슬슬이 빌빌이 슬슬이 빌빌이 짜라다짜. 옥금 조금 옥금 조금 옥금 조금 옥금 조금 왕금이 또 거기서 거무질이 나오듯 나오는 쭉쭉 나오는 쭉쭉 달른 쭉쭉 달른 쭉쭉 슬슬이 살살이 슬살사 짜라다짜. 어머님 정상서 애인에게 편지 처갓집에 편지 생가에 편지 영수증 보관증 계약서에 정부사 슬슬이 살살이 슬살사 영자야 순자야 궁자라다짜 짜라다짜.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비누질을 잘해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 산에서 빌고 집이 들어오면 집에서 빌고 부엌에서 빌다 뭐 어디 통세에서 빌다 비는 것이 일이요. 왜냐 그 비는 소리를 들으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새끼들 잘 되라고 비는 소리들이야. 또 건강하라고 비는 소리야. 그런데 그 논에 가면 논에서도 밭에 가면 밭에서 빌잖아. 태고시래 그러잖아. 태고시래. 그 논에서 하는 소리는 또 틀려. 태고시래. 술참 갖고 오면 중에참을 해왔고 농 갈고 그러면 그럼 해갖고 오면 딱 먼저 따라. 딱 먼저 꼬랑에다 비는 이렇게 부숴놓고 비는 거예요. 먼저 뭐 잡수라고. 또랑 심네 또랑 심네 또랑이란 거 꼬랑 또랑 심네 또랑 심네 이 전답 또랑 심네 이 논 또랑 심네 매진지 해가지고 와서 또랑 심네 전에 고아오니 우구로 뻗은 가지 밑으로 숨은 가지 끌어들이고 안아들이고 벌레 짐승도 속구천리하고 나는 지임시 뭐 기는 지임시 모든 짐승 속구천리해서 이 농사 잘 되면 나라에 봉양하게 해주시오 먹고 쓰고 차고 남게 해주시오 태고시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논에서 밭에서 비는 것이고 장사나 이런 데 예를 들어 엿장시 엿탈 때 비는 소리가 있어.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여설 잡수시면 1년 2달 다리 크면 13달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감기 몸살도 하지 말고 이 여설 잡수시는 분은 요즘 같으면 복권도 사면 당첨되고 이 여설 잡수시는 분은 애인 없는 사람 애인도 생기고 이 여설 잡수시는 분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애상손님 안 오고 현찰손님만 그저 꾸역꾸역 들어와서 돈 많이 벌면 나라에 복양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일가친척 애도하고 먹고 쓰고 차고 나오면 이엿 좀 사가시오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도 빌고 또 오늘 이 잡수시는 분은 걸음걸음마다 물찬 제비 같고 춤추는 나비 같고 잠자리 속 날개 같고 눈썹은 부명로 초생때 같고 입에서는 향내나고 몸에서는 단내나게 해주시고 그저 어찌하든지 잘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빌고 동해 동방 조왕신 서해 서왕 조왕신 북해 북방 조왕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거라 으짜라짜 으짜짜 동지 섯달 긴긴 밤에 장타령은 내가 한번 물어봤어 어머니한테 어머니 영덕에 휴졌네 상자 마누라 들어봐 영덕에 휴졌네 그 말이 뭔 말이다요 라께는 어머니 하는 말이 저그 경상도 영덕에 큰 비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더만 그 큰 비가 휴졌네 비가 많이 왔어 난리가 났다 그런 의미겠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했던 장타령 소리는 아주 옛날 노래 자체가 옛날 소리예요 전쟁터에서 했던 그런 소리들이에요 하하 영덕에 휴전네 상제 마누라 들어봐 우리나라 금상님이 만 백성을 거느리고 거느리고 내려온다 설설이 각설이 얻어라 먹는 각설이 우리가 일하고 댕겨도 양반 집에서 나왔고 얻어먹고는 댕겨도 고추장 아니면 밥 안 먹소 흘 쉬고 쉬고 자리 헌다 절 쉬고 쉬고 자리 온다 허허 일자나 들고 오봐 1월이 송송 한밤중에 밤중 새별이 와녀래 허허 쉬고 쉬고 자리 허래 절 쉬고 쉬고 자리 허래 허허 일자나 들고 오봐 이천석 부거하지니 각골의 희생이 발림에 흘 쉬고 쉬고 자리 허래 절 쉬고 쉬고 자리 헌다
1: 어머니가 엿장사를 하려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많은 소리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뱀장사도 하고 뱀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

0: 허리로.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뺨이라는 것인데.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다니면은 이게 이제 뺨이라는 것인데 이걸 어디에 좋으냐?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내리끼리한 사람들, 오줌을 누워도 누는지 마는지 무릎에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하이가 한번 먹어봐요. 이걸 먹고 나면 스댁 요강에다 오줌을 누게 되면은 왕왕 울면서 교회 종치는 소리는 안 끝도 아니에요. 옹무 요강에다 오줌을 누게 되면은 왕창 깨져버려요. 한번 먹어봐요. 이걸 꼭 뭐서만 좋으냐? 요걸 잘라서, 꼬리를 잘라서 간장에 3년, 된장에 3년, 소금에 3년, 삼삼은 9, 9년을 가렸다가 이거 한번 발라봐. 장단을 다르르르 걸어놓고 어디에 좋으냐? 태도, 단도, 기계독에, 불독, 풍진, 발진, 사타구니, 습진, 이아리고, 기아리고, 저다리고, 소나리고, 오돌랐다, 오물랐다, 군발랐다, 비늘었다, 이질, 치질, 음질의 양질, 긁히고, 찍히고, 나스로, 빈대, 부스럼, 난데. 발라봐. 그래, 어머니가 하면서 친구들도 다 웃어. 이제 방구끼기 미안함은 미안하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끼는 것이지. 그가 또 웃기려고 하는 것이고. 방구타령이요. 방구댕구 나간다. 무지개 화지개 질려라. 봉이야 길다 까라. 송충이 불무 잡고 방구 잡으러 나간다. 맹단내 오가리 솥에 쌀밥반덩이 나오고 구국인의 감자 솥에 감자반덩이 나온다.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뽕 이렇게 기르고 미리 이야기해놓고 방구를 껴.
1: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여타령의 명인 진도소리꾼 조원명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렉이라는 곳이 있죠. 제가 내나 그 문화원 공사를 하면서 그 문화원장이 내 그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문화원의 조다만 씨라고 우리 집안 형님들이야 창령 조 씨라 그때 나 처음 보는 것이지 이제 일하러 가서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다시렉이를 만들라는데 너 거기 들었나 그러는 것이죠. 그 다시렉이가 무엇이다요?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다시렉이는 사람이 죽으면은 제일 먼저 식인 구슬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내일 상에 나가는 날은 다시렉이 구슬한다 그것이죠. 그 다시렉이는 무엇이냐?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아라. 너 그 부모는 좋은 데로 갔으니까 슬퍼하지 말아라고 상자를 웃겨주는 것이요. 그래서 상자를 웃겨주려고 봉사 마누라가 스님하고 바람을 피워서 아기를 낳아 그런 대목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봉사도 있고 이제 여자도 다 있겠지. 거기 팀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북을 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렉패로 입문을 해서 다시렉이를 하면서 그 문화재가 되도록까지 내가 서울 어디 발표할 때마다 다 가서 다시렉이를 했죠. 그래서 그 다시렉이가 문화재가 되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뭔 역할을 했냐. 그 봉사 역도 하고 주흥 역할도 하고 두 가지 역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수자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갔다 왔는데 발표회를 해남에서 했는데 왜 발표회에서 안 나왔다고 나를 제명을 한다는 말을 누가 나한테 전해 주는 거예요. 형님 제명시킨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 내 일보러 가서 한번 빠졌다고 제명을 해. 그래서 내가 탈퇴서를 써 내버려요. 나 이거 탈퇴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렉이 문화재가 안 된 거예요. 탈퇴서 써버리고 제가 북놀이 보존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시렉이를 하면서 제가 그 양북을 쳤어요. 양북을 치는데 너무 진도북이 멋있어서 사람들마다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도 북놀이 보존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돈지에서 각시맞이 구설하는데 그 각시맞이 구설하면서 초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냐. 북 잘 치는 사람들 제가 초대를 해요. 그래서 진도에 8명을 제가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중에서 장선천 씨라는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 장선천 씨는 나를 총무로 하고 그래서 진도 북놀이가 탄생을 하지요. 문화재 되도록까지 또 제가 엄청난 멋을 해서 문화재가 되고 또 제가 탈퇴를 해요.

0: 이제 신랑 집으로 오는 거야. 오면서 이제 막 어휴 막 이 소리가 다 있어. 그것도 감이 막 당기는 소리가. 그래서 와갖고 결혼을 시키는 그 과정이요. 그 과정을 각시마지라고 그러죠. 단체를 이끌려면 힘들죠. 그런 시절만 해도 그래도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여유가 있어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때 서울 어디 가고 그러면 제가 차비도 많이 이렇게 보태주고 또 제가 밥도 사고 그런 일을 좀 했죠. 진도는 이 양북을 칩니다. 양손에 이렇게 왼손에도 쥐고 오른손에도 쥐고 그리고 제가 진도에서 제일 멋진 가락은 이 다디미집 가락이다. 어머니들이 했던 이 다디미 가락은 따따고 따따고 따따고 따따고 따고 따고 따고 따고 따고 따고 따고 따고 어머니들이 이제 다디미질 하면서 했던 그 가락을 붓가락으로 넣은 그 가락이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멋있었어요. 그 나머지 뭐 궁탁궁 이런 것들은 잔국가락에서 리듬을 따지않냐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걸 배울 때 어떻게 하냐.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지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허이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더 떠오고 이렇게 하는데 넘기면 더 떠오고 더 떠오고 한 번 허이 두 번 더 떠오고 더 떠오고 세 번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네 번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다기 다기 다기 다기 다기 다기 다기 다기 다기 다기 허이 허이 더 떠오고 더 떠오고 하쇼 허이 더 떠오고 더 떠오고 떠오고 어깨 굽고리.
1: 그렇게 제가 그 알기로는 다디미 가락이라 했잖아요. 예? 양손에다 북채를 쥐고 하는 거죠. 다디미 가락 땄다고 땄다고 하려면 두 개가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다 한 손에 다 쉬잖아요. 진짜 두 개를 쉬잖아요. 그래서 그 박관용 선생님 저한테 한 이야기가 다디미 가락은 양손에 북채를 쥐고 한다.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줬고 그분한테 이 북춤을 저는 완전히 마스터를 한 사람이에요. 이 북이나 이런 것은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장군은 박병천 선생한테 마스터를 하고 북은 박관용 선생한테 마스터라고 의신면에 농악패가 있는데 그 농악패에 신유희 씨라고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북을 치면 얼마나 잘 치는지 그분 북가락 또 특별하거든요. 그분 북가락을 내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몸놀림이 그분 북가락 몸놀림이에요. 북놀이보존회는 문화재가 세 분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양태옥 씨, 박관용 씨, 장선천 씨 이 세 분이 문화재를 받고 제가 그 장선천 씨를 회장으로 처음에 모셨고 그 다음에 회장은 박관용 씨가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회장을 나무터는 했어요. 한 7년 후로는 거기에 지금 문화재가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세 분이 의신은 박광렬이가 하고 있고 또 김병천이라고 그거는 장선선 씨 유를 받고 있고 또 이희춘이라고 그거는 박관용 씨 유를 받고 있고 그 세 분 다 제가 다 심어줬어요. 너희들은 이걸 배워라. 그래서 그 세 사람 다 문화재가 돼가지고 열심히 진도의 북놀이를 지도하고 또 홍보하고 또 저한테도 아주 잘해요. 세 사람이 다. 그래서 진도의 이 북놀이가 인기 종목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을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가 그 한복 그 뭐냐 두루마기를 입고 아버지 생일 앞에서 제가 춤을 췄어요. 어려서 그러니까 어리죠. 아버지 죽었는데 춤을 추면 쓰겠어요. 그런데 춤을 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왔다 잘한다. 진도의 상례법이 그러잖아요.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잘한다 잘한다 참말로 잘하는 줄 알고 상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상해 소리를 하는 것을 그렇게 저는 좋아했고 그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가 청년 회장을 맡으면서 상도계가 부락이 크니까 동쪽 서쪽 놀아서 두 상도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동쪽에서 동쪽 사람들이 이제 메고 서쪽에서 서쪽 사람들 상해를 메는데 장난을 하도 심하게 하는 거야. 돈 내라고. 장난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묘를 묶고 오면은 캄캄 밤에 내려와요. 산에서

지금은 복구리 하지만 옛날에는 다 지게로 이렇게 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 하면서 상독회의를 없애버립니다. 이걸 없앱시다. 청년들이 상의를 밀랍니다.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장이고 뭐다 아 그거 좋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상독회를 최초로 없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희 진도 거예요. 의심은 우리 마을일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상의를 미는데 마치 내 친구 누나가 죽었어요. 그 누나 상해를 미는 거예요. 상해를 미는데 상해 소리를 이제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해왔을 건데 거리가 뭐니까 엄청 해왔을 건데 가사가 많이 없애버려. 나는 막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나의 쌀들 고향은 이렇게 옛날에 동네 다 어른 있어. 너 이리 와봐봐. 내 앞에 내 상해 소리를 하는데 어른이 함께 이놈 새끼 저 상독계 없애버리더니 전우야 신체가 뭐여 막 뭐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계속 나무 앞에 타는 소리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진도에 상해 소리 하는 사람마다 다 찾아다니죠. 상해 소리 잘하는 사람들만 왜 사설을 외우려고 사설을. 그래서 아마 진도 상해 소리의 사설은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연입니다, 그것이.

0: 이룰.
1: 네, 그래서 그 생애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아까 이야기했지만 딸을 못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이제 잘하니까 상해 옆에서 굿보러 와요. 다른 마을에서. 그러니까 또 조문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서 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와서 좀 해주라. 또 우리 아버지 죽으면 돌아가서 해주라.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상해 소리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상해 소리 그러면 좋아하니 이렇게 안 다닌 데가 없지요. 조도 소리는 언음자 소리를 해요. 조도 상해 소리는 진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언음자 소리하고. 진도의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해소리 지산면의 상해소리는 다 똑같은데 진도 전역으로 다 똑같은데 끝부분만 좀 틀려요. 끝부분 어떻게 하니 진도읍이라 의심면은 에헤야 에헤야 야가 얕은데 저쪽은 에헤야 이렇게 높여요. 그것만 좀 다르고 진도는 내 소리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내 소리는 슬플 해자를 써서 또 슬프고 슬프다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지만 노래 사설은 슬픈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사물 악기가 없어요. 진도는 앞에서 사물을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춤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가는 데는 세계적으로 진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리인데 거기에 소리가 일곱 가지가 있어요. 하적 소리, 천근 소리, 나무 간세 모달 소리, 또 아미타불 소리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 진도에 별로 없지요. 그래서 그 상여 소리는 식김구세, 식김구자가 국가지정 식김구세 길닦음이라고 길을 닦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해주는 길을 닦아준다. 좋은 데로 가시는 극락 왕생하라고 길을 닦는다. 그래서 길닦음이라는 굿이 상해소리예요. 그래서 상해소리를 잘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문화원에 있을 적에 문화원 부원장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상해소리를 체력을 한 것이 있어요. 진도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사설을 몇 개 몰라. 그래서 짧게 체력한 것도 있죠. 그리고 또 고미윤 선생님하고 제가 민요집을 두 권이나 냈어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많은 민속이 살아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식인굿은 안 하고 식인굿 하는데 제가 북은 몇 번 쳤어요. 몇 번 쳐드리고 또 식인굿의 그

0: 박병천 선생님, 그분하고는 저하고 연이 상당히 있죠. 제가 그분한테 여러 가지 장구도 배우고 또 이 뱃노래, 뱃노래도 제가 그분 소리예요. 그분한테 배우고. 그분하고 저하고는 연이 아주 깊습니다. 자, 동구들! 예! 칠산바다로 조기잡이 가게 그물실세! 예! 에야 술비야
1: 으야 술비야
0: 쉬고!

0: 설레이야
1: 슬미야
0: 장애용이야 설레이고.
2: 답배 노래 문화재는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답배라는 것은 닻을 많이 싣고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답배라는 원래는 답배놀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저기 섬 사람들이 답배놀이로 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문화장관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그 보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학교에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러 다닙니다. 가르치러 다니는데 거기 그 군 의원했던 분이 나보다 뱃노래를 자네가 좀 인수를 해가지고 와서 아까워서 쓰겠는가 이거 없어져 버렸는데 하도 그분이 사정을 하길래 제가 여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내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놀이 또 뭐 다시래기 단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그 했는데 그분이 하도 제 능력을 알고 하라길래 그래요 그러고 군하고 타협해가지고 남도 민요에 나가려고 그 뱃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뱃노래를 놀이라고 안 하고 뱃노래로 왜냐하면 뱃놀이는 배를 갖고 놀아야 되니까 그 배도 없어진 문제가 그 당시 되게 70, 80년대였는데 지금은 10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래서 뱃노래로 만듭니다. 뱃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대회 나가서 전남 예술대회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죠.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나가서 문화체육장관상을 받아요. 그래서 답배노래는 저하고 좀 연이 돼가지고 제가 문화재가 됐지요. 그래서 그 뱃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박병천 선생이었고 왜 그분이 잘하냐. 그분은 자기 친구가 저도 나베도 사람인데 지산면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하도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니까 야 이거 뱃노래 나 좀 가르쳐주라고 그 사람한테 배웠대 친구한테. 그래서 박병천 선생은 그거를 나한테 지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가 까지 박병천 선생님이 고생 많이 해주셨죠. 저는 답배를 탄 적은 없고 저는 집이 의심면 돈지라는 마을이라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녔는데 답배는 진도에도 이 바닷가 마차 진도가 다 바닷가마다 두 척씩 배가 있었대요. 답배가 조사를 해보니까 또 접도도 있었고 저기 해 떨어지는 가치 그런데도 답배가 있었고 또 진도 사람들이 많이 조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기를 잡는 배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실을 때는 술비 소리 또 노를 절 때는 노소리 또 만선했을 때는 풍장 소리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하고 2월 달에 조기잡이를 가갖고 또 연편도까지 다닙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조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도 사람들, 진도 사람들이 조기를 많이 잡는 거 아니 전국적으로 35%를 조도 사람들이 잡았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한 바로. 그래서 그 답배 노래가 유명했던 소리고 또 신안 이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가거도 뭐 그런 데 물어보니까 야 진도 사람들 배에서 노래 부르고 노래 보면 기가 막히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아마 저도 진도 사람이라 뱃노래를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거의 박병천 선생한테서 많이 배우고 조도에 이름도 생각 안 나면 한 사람 있어요. 그저 저도 나베도에 김주군이라고 그 사람이 배를 직접 탄 사람이요. 그 사람 한나 살아 있어요. 그 당시 때에 김주군 씨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무엇을 하는 노소리 노젓는 소리 노젓는 소리도 어기야 소리 어기야 소리 그 사람 소리예요. 그러고 기와자 존내 소리는 창리의 그 사람 소리고 두 사람만 저도 사람도 소리고 나머지는 다 박병천 선생 소리예요.

0: 수립설에도 밥갱이 선생님 수립설이고. 내가 아까 막 설명했듯이 제가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 곰익은 선생하고 둘이 섬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직접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가. 뱃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또 진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뱃노래 혹시 아요. 그러고 거의 약 한 100명 정도 사람들을 만나서 체력을 한 진도 동네 소리꾼 두 권을 냈지요. 1집, 2집을. 다 기록을 다 해놓았습니다. 닷배란 것은 닷을 많이 싣고 댕겼다 해서 이름인데 닷배, 멍텅구리 배, 멍텅이가 생겼다 그러죠. 그 다음에 도마배, 도마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하나 또 있어. 가재배, 가재가 생겼다 그러죠. 네 가지의 이름이 있네. 가재배는 왜 그러냐. 노젓는 것을 앞에서 노를 져요. 그래갖고 이 노젓는 노를 이렇게 양쪽 이렇게 세워놔. 그러면 배가 꼭 가지같이 생겼다고. 가재배. 그러니까 네 가지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닷을 많이 시켜서 닷을 주면서 그물을 이렇게 놓고 닷 주면서 그물을 놓고. 지금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쇠가 있으니까 쇠로 하지만 옛날에는 쇠가 없으니까 이렇게 닷으로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 그물 크기가 손 네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막 얼마나 조기가 큰 놈이 걸렸겠어. 잘 자란 것은 다 나가버리지. 안 걸리고. 굵은 조기만 잡는다 그랬지. 굴비. 살았을 때는 술비고 그건 죽으면 조기고 말리면 굴비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조사하니까. 그래서 들물에도 걸리고 썰물에도 걸리고. 그래서 그 사설을 보면은 들물에도 천냥 썰물에도 천냥 안암팡 너물에 사오천냥 실었네.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그 영광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해요. 어째서 저도 사람 진도 사람들이 영광 굴비 노래를 하냐 문화재를 받았냐. 내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왜냐 진도 사람들은 영광 앞에만 한 것이 아니라 안마도 뭐 별반 데 다 다니는데 그런데다가 맡겨 말리는 데가 있어. 그걸 말리면 갖다 파는 데를 어디서 파냐. 영광 법성포에 와서 파라. 뭐만 잡았지. 그다음에 영광 가면 칠산바다가 있잖아. 영광이가. 그래서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칠산바다에 여기가 어디냐 노소리에 칠산바다야.
1: 돈실로 가자 돈실로 가자 칠산바다로 돈실로 가자.
0: 돌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사설도 있고. 그래요. 노래 말에 영광이 들어간 이유는 영광에 와서 법성포에서 조기를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팔고 진도를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몇 시 타는 거야? 16시 타요. 배 엄청나게 배가 커요. 막걸리를 많이 실은 사람은 20동을까지 실었대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막걸리를 먹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럼 얼마만큼 크게 그 조기를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은 그 진도가 인구도 줄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맥이 끊기지 않냐 제 개인적으로도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또 뭐 도적으로나 또 이런 데서 좀 지원 좀 하고 배우는 사람한테도 좀 후원을 해줬으면 그런 마음을 자주 가져봅니다. 그래야 맥이 안 끊기고 맥을 이어오지 않냐. 우리 것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없을 때도 우리 것을 이어왔는데 지금은 세계 10권이 안에 든다는 나라이니까 좀 우리 것을 우리 문화를 좀 더 좀 새겼으면 합니다.
2: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전라남도 무형유산 조도 답배 노래 보유자인 조호환 명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도 국립민속문화예술단 향토문화회관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당시 때 군수님하고 제가 무엇을 했었는가 하니 진도가락연구보존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제 후배들하고 진도가락연구보존회를 지금 이유

문선이, 이원태, 얘들은 다 대통령상 받은 애들인데, 걔들하고 진돗가락기 연구 보호전을 만들어가지고 해외까지 공연을 다니고 미국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군에 가서 보고를 해요. 군수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술단을 만들어주쇼. 군립예술단을 만들어주시오. 군에서. 그래서 예술단을 만들게 돼요. 만들어가지고 제가 단장을 7년 했어요.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돈 2천만 원 가지고 1년을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저는 문화재들로 중심으로 했어요. 예, 문화재가 여러 개 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한 팀 나오는데 10만 원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만 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김밥을 싸갖고 못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김밥을 먹고 공연을 하고 그렇게 참 어렵게 어렵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예산이 지금 20억 정도 가지고 해요. 예. 나는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모태는 진돗가락 연구 보존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양 최초에 뭐였던 다시래기 그다음이 금방 이야기했던 군립예술단 민속문화예술단 진도북놀이 무궁화 창극단 호랭이 앵맹이꽃 명다리꽃 또 진돗가락 연구 보존회 진도 아리랑 발표회 또 남도미어 경창대 아홉 개 만들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든 단체들이요 거기가 군립예술단 빼고 창극이 없다 그래서 창극을 만들자 그래서 무궁화라는 창극단을 만들어 가지고 진도에 무궁화를 많이 신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창극단에서 또 하나 고려 있었네 그거를 곽의진 선생이 그 작품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걸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또 하나 고려했었는 하고 또 두 번째로 고미경 선생이 만든 영등 뽕할머니 뽕할머니를 창극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을 했어요 그런 그걸 없으면 쓰겄어 해야 될 건데

민속문화예술단은 2007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하게 된 동기는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 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장터구슬 만들고 장터구 장에 다니면서 구슬을 하려면 예술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터구슬 다니면서 그걸 기획해가지고 예술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약 30-40명이 원인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죽기도 하고 무대에서 지금은 2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민속문화예술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공연 다니려면 좀 돈도 있어야 되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엿을 만들어서 또 엿을 팔아서 그걸로 활동비 보태고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해왔죠. 한 7년 하다가 이제 엿도 안 만들고 사회적 기업은 포기하고 사회적 기업 하는 동안에 또 코로나가 또 와가지고 저희들이 진도읍에서도 매주 공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 공연이다 해가지고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을 스톱했죠. 주로 여기서 일주일에 일요 상설을 할 때는 저희 제자들이 주로 공연하는데 나이가 다 60살 넘은 사람들이고 토속민요 또 진도북춤 또 여타령 흑타령 육자비기 또 입춤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했습니다. 진도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흐뭇하냐 좋다고 멀리서는 강원도까지 또 부산 대구 어떤 진도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꼭 여기를 지켜가야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온 사람은 한 10번도 왔다 간 사람이 있고 그래요.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공연하냐고. 사실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려면은 사무장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일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조금이라도 보조가 좀 있으면은 다음은 다른 분들에게 차비라도 줄 정도가 되면은 연속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 문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에서나 또 도에서나 또 국가에서나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날마다도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수관에서는 금방 이야기하듯이 그 여러 가지 민속 문화를 여기는 배우는 데입니다. 또 공연도 하지만은 그래서 주로 곡법도 배우고 노래 장단 또 장구도 배우고 또 진도 아리랑 또 여타령 또 강강설례 뭐 여기서 거의 진도꽃은 상해설이 안 배우는 것이 없어요. 제가 다 이렇게 지도하고 그럽니다. 아침 7시에 와서 분재가 한 1000점 있으니까 그것 좀 손보고 관리하고 또 수석이 한 1000점 있어가지고 수석도 또 좀 관리하고 또 제자들 오면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1년 12달을 생활을 합니다. 하고 저녁 6시 되면 퇴근을 합니다. 저희 집에 가서 자고 그렇게 이렇게 아주 짜져 있습니다. 취미로 제가 그 수석도 자재도 제가 직접 다 깎아서 전시해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수속도 이렇게 관람하고 분재도 보고 또 민속 문화예술을 이렇게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감 식입니다. 예, 제가 15년 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박찬호 교수님이 내나 서울 분인데 거기서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진도로 저한테 진도 여타령 또 장타령 이런 걸 배우러 민요를 배우려고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 전수관에서 약 한 달 정도 가르치고 또 그분이 초대를 하대요. 미국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로 처음 가봤어요. 거기 제가 가서 뭘 가르쳤는가 하니 거기 사람들은 북춤을 가르쳤어요. 북춤도 가르치고 또 강강설례 아리랑은 또 저희 제자 고 미경 선생님이 또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발표회 겸 공연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가르쳐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초청을 하대요. 그래서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을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서 공연을 여러 군데서 그렇게 진도 민속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랬죠. 또 하와이 대학교에 하와이 동서 교류센터하고 공연을 네 번 하기로 가가지고 30번 가까이 공연을 했어요. 예, 제가 제 보람 느낀 것은 그분들하고 같이 그 상여설의 길닦음을 하고 또 여타령을 하고 북춤을 치고 이 세 가지가 아주 재밌었고 끝부분에 강강설례를 같이 이렇게 학생들하고 했던 것이 제일 아름다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라기보다 뭐 제 삶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진도 민속에 대한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론 사업도 했었습니다만은 사업하면서도 구실하면 미쳐가지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은 영원한 우리의 그 어머니가 남겨준 그런 소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할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서 더 노래를 열심히 하고 어머니 얼굴을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살아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또 분재도 더 다듬고 수석도 좀 더 해서 군에다가 남기고 갈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소리는 제자들한테 남기고 가고 아, 좋아한 그럼 뭐 엿장씨 그러지 뭐 여타령을 하도 해놔서 술도 잘 먹고 또 목소리도 특이하고 성질도 개팍하고 그런 선생님인데 이제 성질도 좋고 술도 좀 깨까먹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그런 선생님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실 할 이야기는 다른 것도 없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해 주고 하는 그런 보존회가 되었으면 해요. 시서화 창이 유명한 예술의 고장 진도인데 그런 시서화 창이 또 특히 민속이 세계 속으로 홍보되고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민속으로 영원히 발전했으면 합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0: 자차 짜잔 자자자자차 파는 여희 파는 여
1: 파는 여희 파는 여
0: 만주봉천 우접살려 동네 부산의 사탕 여희 기름이 잘잘 흐른다
1: 기름이 잘잘 흐른다
0: 어디를 가봐라 그저 어주냐 내 말 듣고서 이리 와
1: 내 말 듣고서 이리 와
0: 동실 동실 감자여 울긋불긋 민감녀 가운데 짤수 잘 막녀 펑퍼져 떨고나 팔려
1: 펑퍼져 떨고나 팔려

0: 전라도 진도 땅 구기자 여신네 기름이 번뜩더구나.
1: 기름이 번뜩더구나.
0: 오동목판의 검고는
1: 오동목판의 검고는
0: 줄만 골라도 소리만 뚱땅.
1: 줄만 골라도 소리만 뚱땅.
0: 요놈의 목판의 엿가락은
1: 요놈의 목판의 엿가락은
0: 소리만 하면 다 팔린다. 헐찍이 헐찍이 반응.

0: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도의 민속문화유산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진도 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라남도 무형유산 조도 답배노래 부유자 조호환 명창 편이었습니다.
1: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앙코르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지난 2025년 2월 3일에 방송되었던 조호환 명창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천왕매기 보유자 김숙이 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하늘 구름 머물다를 보내드립니다.

0: 거지나 칭칭나네 거지나 칭칭 거지나 칭칭나네 거지나 칭칭 거지나 칭칭나네 거지나 칭칭 거지나 칭칭나네 거지나 칭칭.
1: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하늘 구름 머물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026 국악방송 한가위 특별기획 달림 제 소원은요.
1: 반월식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뭐 시간 되는 대로 가게를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차례는 지내죠. 옛날에는 가짓수가 많았는데 요즘 많이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하는 편이에요. 우리 가족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이 제일이고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건강한 아기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2: 광장시장에서 꽃가게 하는 거예요. 씨앗하고 꽃 팔고 있고요. 국악방송 처음에 오픈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국악은 너무 좋아서 그냥 아픔, 슬픔 같은 것도 노래로 다 승화시켜서 좋고요. 항상 힘이 돼요, 제가. 달림한테 소원을 빈다면 전쟁이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0: 따뜻한 소망들이 모이는 한가위. 여러분의 정겨운 명절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길 마음을 잇다를 보내드립니다.

0: 맹맹꽁이야
1: 맹맹꽁이야
0: 맹맹맹꽁이야
1: 맹맹맹꽁이야
0: 맹맹꽁이야
1: 맹

날씨도 좋은데 이제 연애 좀 하고 싶단 말이야. 어디 괜찮은 남자 없니?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길 마음을 잇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한계를 가만히 열고 보니 자식들이 우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야단났지.
1: 아빠나 배고파.
2: 나도.
0: 또 한계를 열고 보니
3: 지방 이게 뭐여?
0: 돈이 하나 가득. 인생 역전 흥보가 밥을 지어 먹는데 밥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떨

0: 전류로 받아먹고
1: 어유 밥도둑이여 그냥
0: 어쩌고 저쩌고.

났던지 놀보가 흥고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급나게 달려오는디 여보 마누라 형님이 오셨으니 음식이나 내어 드립시다.

정규직 대출 없어 모아놓은 돈도 없어 양가 부모님 매허락 의견 조율 어려워 아내는 모르는 학자금 챙겨야 하나 피자금 이미 정해져 있는 밥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지 안녕 강남 안녕 이태원 안녕 다 안녕 친구들 모두 다 만날 수 없네 나의 자유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0: 길을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바람 향기 스치다를 보내드립니다.

0: 여 장모, 아 그러지 말고 이 사람아, 밥이나 있으면 좀 줘.
1: 아니 밥을 줘? 아 이 사람하고 자네 밥 줄 밥 있으면 아이고 내 속옷에 풀이 있겠네.
0: 그 날로 보고 참어. 에이?

0: 밥을 먹되 잠깐 장단을 달아놓고 밥을 먹는 먼산 호랭이 지리산 넘듯 두께 이파리 차는 중목 닥치듯 밥바람에 개눈 감치듯 고소폭 치듯 후닥뚝딱 잘 먹었다. 춘향가 어서 또 밥 먹는 것을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1: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그 밥 먹는 것 본께 많이 얻어먹었네 그리요.
0: 내가 책방에 있을 때는 육미봉탕에 자쭈만 먹어도 속이 끌끌하더니 신세가 이 모양 이꼴로 되니 차돌을 입어넣어도 그냥 눈녹대 끼놓네.
1: 그럴 것이니 아이고 그런데 이 사람 아우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었어. 말이 나왔어 이 사람아.
0: 내 말을 들어보소. 아버지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 아버지 노쇠하시어 배슬길을 끊어져 우리 집안이 폐가가 되었네. 그래 나는 친구 덕택에 이리저리 얻어먹고 다니다가 아풍패를 듣자 하니 춘향이가 신관사토 수청을 들어서 아주 거부장자로 잘 산단 말을 듣고 내 돈배냥이나 좀 뜯어갈까고 이렇게 찾아왔지.
1: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찌요? 아 돈배냥이나 얻었을까 하고 왔어? 자네 백보 유한 소리 하네.
0: 아 이 사람 어처같이 좋은 게 뭔가? 그러나 저러나 내 아까는 시장하야 어쩐 줄을 모르겠다니 이제 오장단속을 더 하고 나니 춘향이 생각이 나네 그래요. 자 어서 춘향이한테 내려가 보시.
1: 아 그 꼴 지녀서 춘향 보러 가? 춘향이 벌써 죽고 없네.
0: 아 이 사람아 아까 칠성당 부어놓고 금방 살려달란 춘향이가 금방 죽고 없어?
1: 아휴 참 만하니 바로나 치거든 가상이다.
0: 오 또 바로 제약하느냐?

이 땅아 바로 소리 듣고

0: 아이고 이거 기절했네 그리. 밖에 누구 왔소? 애미가 왔다. 아이고 어머니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시리오. 네가 앉아도 방 서도 방 방방 얻은 아 서울 이몽룡이가 왔다. 예 서방님이 오시다니.
1: 그냥이가 옥중에서 이 말을 듣더니만은

0: 기가 막혀. 준향손을 부여잡고
1: 네가 이거 웬일이냐. 부드럽고 곱든 얼굴을 피고리에 삼기였구나.
2: 분하다 분해요.
0: 나는 이게 내 재료가

0: 주야, 울지 말고 오늘 밤만 견뎌라. 내일은 꼭 좋은 일이 있다. 떨치고 돌아서려 하니 춘향보가 뜻밖에 5, 6월 단술배라내께 변하는 거야.
1: 아니 사람아, 아 자네 어디로 갈란가?
0: 어디로 가 이 사람아? 자네 집으로 가지.
1: 자네 갈 데 있네. 저 객사 동댕천 널널한 네 거리 가서.
0: 장모 말이 맞네. 나는 객사 동대청이 어디로 가든지 내 처소일세.
1: 서방님, 많이 말씀.

0: 우유 마시고 집으로 가사이다.
1: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일이 좀 바빠서 그러니 내일 아침 일찍 언니 갈 테니 그 내가 좋아하는 팥빵 많이 좀 해놔라. 에이?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바람 향기수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을 심었더니 사해 영왕이 물을 주어 지장 보살이가 꺼내니 오행산을 덮었구나. 깊은 360일은 가지수는 열둘이라 동으로 뻗은 가지 남녀자손이 열려있고 세견해로 뻗은 가지 직신복이 열려있고 나무로 뻗은 가지 부귀춘향이 열려있고 북으로 뻗은 가지 춘화공영이 열렸으니 가지엔 보배를 닦다가 이대가중에 점지하고 죽지 않는 불사야 늙지 않는 불로초 연대실록 시리 상배

백초를 부리기 채로 개다 놓고 은하수에 흘리시쳐 1월 청기 말려내니 옥황상제 금자관을 덩덩그러니 달아놓고 불로 초를 백탄 불로 태을 선과 파조선으로 49일을 부쳐내니 청산에는 선약이요 인간에는 보약이라 자가등으로 점지발원할 때 부귀공명하려 하냐 장생불사하려 하냐

여 선관 소임하려 하냐 선녀 차지 선관되어 요지 연애 가려느냐 남중 일생 호풍신에 명문 제자 되려느냐 백만 군중 도덕 되어 장수 몸이 되겠느냐 제실 황제가 되겠느냐 제실 황후가 되겠느냐 내 원대로 될까마는 천년 백년 무렴으로 봉행 공덕에 점

지금 보내드릴 장단은 영남 국거리 최완자 씨 선생님으로부터 근무와 국거리 기본을 그 어른한테 배웠습니다. 명무전에 수차 나가서 추구했습니다.

아직 달루지 진짜 와 우리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Thank you.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루 진하

너르다 뒤로 돌지 너르다 너시 너시 너시

0: 2026 국악방송 한가위 특별기획 달림 제 소원은요.
1: 반월식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뭐 시간 되는 대로 가게를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차례는 지내죠. 옛날에는 가짓수가 많았는데 요즘 많이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하는 편이에요. 우리 가족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이 제일이고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건강한 아기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2: 광장시장에서 꽃가게 하는 거예요. 씨앗하고 꽃을 팔고 있고요. 국악방송 처음에 오픈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국악은 너무 좋아서 그냥 아픔, 슬픔 같은 것도 노래로 다 승화시켜서 좋고요. 항상 힘이 돼요, 제가. 달림한테 소원을 빈다면 전쟁이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0: 따뜻한 소망들이 모이는 한가위. 여러분의 정겨운 명절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마음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자. 향을 피우고 책을 보십니까? 딸아이 노는 양을 보십니까?

내가 맡겨 산호 주름을 걸쳐버리고 거신발로 우르르르르르 부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니 누가 날 다리 아버지요 에이 나보고 아버지라니 이 말이 말이요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이 되었는데 누가 날 다리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오직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가 네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 아니 심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게 웬 말이에요?

꿈을 꾸느냐 죽고 원한 내 딸정이 이곳이 어디라고 찾아오다니면 말이냐 내 딸이 어디 보냐 어디 내 딸 좀 보냐

어디 내 딸 좀 보내야. 신봉사가 두 눈을 끈적끈적 얻더니만은 부처님의 도솔로 눈을 번쩍 떴구나. 신봉사는 눈뜬 훈짐에 단체 참여한 봉사 모두 따라서 눈을 뜨는지 만자맹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무 뛰는 소리라 쫙 쫙.

나. 석 달 동안 근잔체그 먼저 와서 잡내하고 내려간 대인들도 저 집에서 눈을 뜨고 미차 당도 못하면이 중도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이없이 뜨고 해리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더 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이리다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가니 일세가 누구 너를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에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꽁꽁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것

0: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군부는 김광식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 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 추석특집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서 펼쳐진 명창들의 깊고 긴 호흡. 오늘은 소리꾼 왕기석의 적벽가를 보내드립니다.

0: 젊어 청춘
1: 좋다.
0: 좋은 그때 엊그젠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1: 좋다.
0: 검던 머리 희어지고 곱던 형용 추악하여 우수가 그늘 되니 원수야.

0: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구나. 이놈의 백발을 내가 박으리라 하고 한 손으로 망치 들고 또 한 손으로 갈퀴트를 메고 온 백발을 망치로 부시고 가는 청춘을 갈퀴로 끌어내녀도 오는 백발은 무관내라. 등장 가세 등장 가세 하느님 전으로 등장 가세 오이 허라고 등장 가리 늙은 사람은 죽지 말고 젊은 사람 늙지를 맞아 하느님 전해 등장 가세 아서라 이게 모두 취담이로구나 젊은 청춘을 허성 세월 맞아 해도 무정 세월은 더없이 가네
1: 그러죠
0: 세월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늙어간다 노세노라 젊어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노라도 너무 허망히 허면 늙어지면서 후회되리니 바쁠 때 일하고 한가글 때 두부를 타서 일했던 친구모님 모아 한저 한잔도 먹소 앵간이 좀 무거 하면서 삶을 허여가며 지내요 고생 그때여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발하여 천여척 전선모와 연환기를 굳이 무엇 강상육지에 삼어두고 일등명장이 유진할지 말달력 창쓰이며 활쏘와 총로의 키 18기 사습 허기 백만 군중이 오란을 지 조조 진중의 술 많이 핏고
1: 제일 좋지
0: 떡 또 치고

0: 중산월 세근 여통 백일용 장강길 때는 여행 소련이라
1: 쓰고
0: 그때 조조는 장대상에가 높이 앉어 남병산색 그린 경을 동을 가르쳐 시사인이오 서를 보니 하구감 이요 남을 가르쳐 번성이요 북을 보니 오리미로 구나 살면이 황화를 그는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내 나이 54세로 여느 강남이면 행복이해 남태평 동작 때 좋은 길에 이교녀를 같이
1: 좋다
0: 하면 뭔현 향나기 나에게 허리로 갈지라
1: 좋다
0: 화장졸 영들어라 너희들도 주육간에
1: 좋지?
0: 실컷 먹고 위한노 승부를 명일로 허결단하자 만성체업을 한 사람께 맡겼으랴 특처나 헌년 후에 천금상 만우를 차례 봉하리라 문무창조리 영헐 듣더니만은 풀재로 모두 들어서서 원득 개가 허리나 군사들이 승진해요 주욕을 쟁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서름 겨우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반

0: 욕하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참여하지 척다 서서자다 창끝 대해다 턱꿰인 놈, 저처 만능 군병 중에 병루 직장 위물행이라 장하해 한군사 전립버섯 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눈물 터지는 듯이 울음을 운다.
1: 아, 씨가.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헤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울이 이렇다시 설리우니 한군산 내다름이야 아나 얘야 지금 승상은 대군을 거나리고 천리 전장에 나오시오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데 요망시럽게 왜 울음을 우느냐 우지 말고 이리 와 술이나 먹고 놀자
1: 일단 드시고
0: 척은 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서름을 들어봐라 고당상

날 헌지가 면날이나 되면 부해요 생.

0: 아이었다.
1: 욕봉!
0: 네!
1: 시은인젠!
0: 아이었다. 왔어!
1: 호치여! 이로구나. 밥 먹었던 철원장 나를 보내고
0: 아이오타
1: 오나디나 소식이 올 거나. 내 길이라 기별이 올 거라 기다리고 바래다. 서산에는 기울어 진이 출문망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죽죽 오는 힘이

0: 안 그래.
1: 아, 쉬고.
0: 편지를 네 전하며
1: 아유,
0: 상사옥 단장회는 주야 수신배배 채웠구나. 초청 환도를 틀어내고 육전수전을 석극 펄적에 세사가 조석 이로구나. 만일 객사를 허거하면 캐느랴석 반장으로며 골프사장에 흩어져서 오현은 하비 튼들 니게 손뼉을 부다 힘면 부여청 딸 여춘이가 뒤에 뜨란 말이야. 일일 사치엔 집이 싫어하구나. 이렇다시 설리우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부모 생각 네 서름은 성효지심이 깃트거다.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는 안 죽고 살아가겠다.
1: 그렇지.
0: 또한 군사 나서더니 야, 내 서름도 좀 들어볼래?
1: 그러지.
0: 어, 어디 한번 해봐라.
1: 에이.
0: 네 서름이 참으로 서러우면 우리가 뭐다 울력으로 한 번씩 울어주마. 그러면 그리해라. 여 봐라 군사들아, 니네 서름을 들어라. 너희네 서름을 들어봐라. 나는 우리 집 오대 독신으로 17의 장가들어 근오십장 근토로 슬하일 점 현육이 없어 매일 부부한탄. 왔다 우리 집 마누라가 왠갓공을 다 드릴 제명산대 찰영신당 공묘총사석 왕사 석불보살 미륵님 도구마지 집지케와 칠성불공나 한불공 백일산제 신중마지 가사시주인 등시주 다리권선 길닦기
1: 좋다.
0: 집에 들어 있는 날은 성교초왕 당산철륭 충천구릉금 지신제를 지극정

0: 들인지 공했던 탑 부러지며 심근 남기가 꺾어지랴. 그날부터 대기에서 석부정 부장하고 할부정 물식하고 이불 정암성 목불씨 약세가야 십사일 점점 차더니 하루는 회복기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미청에 탄생하지. 딸이라도 반가울 때 아들을 낳았구나. 열 손에 따뜻한 뜨러워 땅에 뉘일 날이 전혀 없이 37일 다 지내고 오륙삭 넘어가니 발바닥에 살이 올라 터득터득 양방긋 엄마 아빠 토디도 우리 취한 잘캉 섬마 둥둥 내 아들 내 아들 이제 내 아들
1: 아유다
0: 옷걸음에 돈을 채워
1: 좋지
0: 감을 섞은 질 벗겨 손에들 여하로면
1: 아유다
0: 주야 사랑의 중한 게 자식밖에 또 있느냐.
1: 그렇지.
0: 뜻밖의 그 반할리.
1: 그렇지.
0: 미국 대왕 백성들아. 적병으로 싸움 가자.
1: 할 수.
0: 나오나 나면 소원이 아직 홀 수가 없더구나.
1: 그렇지.
0: 사당문을 열어놓고 통곡 재배하지고 간간한 어린 자식
1: 그렇지.
0: 유정한 가수로 얼굴 안고 누워 뒹굴며 부디 자식을 잘 길러 나의 후사를 전해주고 생이별 하지고 하고 천차기를 다 왔으나 언제나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립던 자식 품 안에 안고 아강으로 볼 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이놈 저놈 발득거라 노유월째 촌놈이다 미국 저 불고 가라 그래도 일러 있고 남한 필연처 자유 박혀간 촌 노장년으로서 우리 몸이 군사대야 전장 나왔다가 고홍명도 못 이루고 속절없이 돌아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내 시험사 평생하니 요하 삼척 들은 칼로 오한 양진 장수머리를 손뜻 땡기러 베어들 장끝 대높이 다르게 가서 부르면 특성곡 쿵쿵 울려 보안국으로 돌아가자 부모 형제 처자 원수 일가 친척이 반기하여 벌쩍 뛰어 나오며 다

0: 다녀온 나 다녀와
1: 다하이
0: 전장칸 뜬 남군이 살아오니 판단해 이리 이리 옥 이리 호라면 이리 와 울며 불며 반겨갈지 원킹간 기쁨을 보이면 그 안이 초들한 말이냐 우지 말라면 우지 마라 이렇듯이 말을 하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야 인마
1: 나한테?
0: 네 말이 참으로 그러면 천하장사 항두령이라고 내가 불러줄게
1: 좋다
0: 또한 군사 나서더니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 게 서병한과 헌원씨 여염채갈 판천 싸움 병적 태무 지우 장난 사로잡던 당록 싸움 주나라 쇠진 천지 분분한 육국 싸움 위복 진왕 늙은 후에 잠식 산동 육국 싸움 통기 제장 우련허다 팔현 풍긴 초안 싸움 70여 전 공이 없다 항도령의 우벽 싸움 통일 천하 언제 할꼬 위한호 삼국 싸움 동남풍이 헐분이 왜 떴고 떠척 벽싸움
1: 아 좋지
0: 예아서라 싸움 타령 가삼 끔쩍 기맥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퇴하고 지고 또한 군사라 서면서 너희 아직 술잔 먹고 최담 취담 신당 허담 장담 피담 너니와 명일 대전 시사를 째 승부를 위할 소냐 유월해 최강이오 양능 적강이라 평가의 칭엄이오 금망성세 최득이니 승부간의 직사 악사 몰살할지 너희들 어찌 어려느냐 꽃군사들이 모두 이 말을 듣고 회심 걱정을 놓아 떴다 보아라 월명심야 저가 아이기 밤천을 무릅쓰고
1: 다 하이
0: 반쿠

0: 행복하니 조족 듣고 묻는 말이
1: 에이 어찌
0: 적감 말기

0: 마시고 그르지어 울퍼스네 월명성이 오자인 남비허니 요소삼차배 무지카이로다 까마귀가 나무로 또 우리 진을 헤쳐가니 어떻다 하리오? 제장 중 유복이가 여짜오되 월명성이의 오작이 남비오고 요수 삼잡의 무지카이란 곡조는 명일 임전시에 불길조로 쏘이다. 저조 이 말 듣고 화를 내며 네 이놈 네가 어찌 나의 심중에 있는 말을 하는고? 요설이라 집탈하고 칼을 빼어 유복이를 살해하니 근들하니 불쌍하랴.
1: 그렇지.
0: 차일 속군도 동목의 우금이요 현세전선 필시하고 직일군 병제초하야 조조 루설해도 피한저 수륙군 제장을 분발할지 수진의 중엽총목의 우금이요 전엽총장 아비요 좌엽총 분딩이며 우엽총 여통 후엽총 여건이라 육진의 전사파 서황이며 좌사파 악진이요 우사파 하우연이며 수루궁접사 하우돈이며 조홍이요 자고 호이자 허정 장요라 소진어 말로 관기청첩 이첨금고 목시정계 가선여막 견격갱선 동두공병총 도적조며 군법부대 관총어도 기가
1: 하하하하
0: 육진의 분부원대 야유소설하면 여기 소시하야 시여청여라 하중현탈태연 척불급건이 각대정계하

0: 전선 전기가 지왕래야 이리저리 난다.
1: 조조, 연습을 관망하고 마음이 대의하여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 아랜 말이 만약 불로 초울진된 그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이 말 듣고 대답을 하되 화공은 바람을 핑자라. 동절 서북풍에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나의 진은 북에 있고 저의 진은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초월진된 저의 진이 먼저 탈 것이니 이는 반드시 승전할 못법이로다. 수륙군 분발하고 싸움을 재촉할지 그때에 온 나라 조연아 진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0: 좋다.
1: 광풍이 홀기하야 조체 황계란 강중 떨어지고 오진 깃발로 주유 면상치고 가니 화공한 징조로되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무게하야 한 소리

0: 소형을 기세기가련 허구나 주요의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읽지 못할 적에 공명인 노숙을 반연하여 주요의 병을 볼 때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1: 그렇지.
0: 주유가 질색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 주유에게 주니 주유 받아본 즉 하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의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보고 탄복하여 물어와. 바람은 천지 좋아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1: 그러지.
0: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1: 그렇지.
0: 나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야 내 어찌하오리까?
1: 그렇지.
0: 500 장조를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오리다. 조요가 반겨 듣고 500장조를 영손 120 정군은 기잡고 탄을 지켜 정용 사우하라. 그때요 공명은 기풍산 일허장허고 노숙과 병마하여 남병산 올라가서 지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불그르거려 군사로 취용하여 삼층단을 높이사니 방원은 24장이요 매일 친구산청 합방이 국척이로구나 하길 제28수 각색기를 꽂았다. 동방 칠면 청기에는 교룡항 고토호표로다. 포창용 지형하여 동방 청기를 세우고 북방 칠면 흑기에는 해요복 서연저요로다. 작전무치세하여 북방 흑기를 세우고 서방 칠면 백기에는 땅구치계 오후원이라. 거백고치회하여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 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막 녹사인이라. 성조작치상하여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일충 중루에는 황신 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나 썩어진 팔괘 64 괴를 한금 바리를 베리바여 한가운데 퉁부려 상일층 경사인 각인을 속발을 관대하고 검은 납풍 봉이와 박대주리 방금을 입히고 전자에 비비나야 수집 장가르고 간접상의 용계이보 이표 풍세가고 전후 이비린 개칠성원에 이표 풍신하고 후자 이비린 봉포검하 후 이비린 봉장노와야 하나의 24위에는 각각 정기보금 태극장창 황모 백월과 주번 조독을 가져 환효 사면하라. 사시의 공명은 목욕체계 정이요 전조 단발 실연백목 탄상의 해르러서 노숙의 손을 잡고 여보 자경 예, 차경은 진중에 내려가 공근호 조병

얼토대 마냥 내가 비는 바 응하니 헛들에도 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청하여 노숙을 보낸 후 수단 창조력에 엄속히 영을 불어 전의 방해하며 불어 실고 나는 아니여 불어 교도 접이하며 불어 대경 소개하라. 만일 위협자는 군법으로 처벌이라. 그때 공명은 완보로

0: 분양 헌장 위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좋아야 뉘알리 있겠네.
1: 그렇지.
0: 3일을 재 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에 풀고 발 벗고 학창을 거듭 거듭 춤추는 나가 딱 뻗치고 장막 밖에로는 손뜻 퉁퉁 남병산을 얼른 넘어 상요를 팔에 보니 강추 요리하고 샛별이 둥실 진정한 달빛 비껴난디 오강변을 당도하니 상산 조자룡은 배맛이 등대하고 서한 생고기를 기다리라.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동 바라 선미의 급히 내려 공명전 철하녀 선생은 위방 진중을 평안이다니오 오시니까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현주 환영하옵시며 제장 군졸이 무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에 올라 일편 풍성을 준풍에 쭉 달고 보여도요 엉뜨라 간다. 그때여 조연은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제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 그날 노숙 공명이 말을 하되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융동 때였지 동남풍이 있을 소야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하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이리까 물을

0: 한 잔 잡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
1: 그럽시다.
0: 말이 믿지 못하야 이럴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나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의 요란 그날 주요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계의 백호 현무를 응하야 서북으로 발하 삼시간에 동남 태풍이 일어 기계기 와지건 기폭판 가서 그르르르 전동같이 일어나니 주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 간담이 뚝 떨어지는지라 이 사람의 달조와는 귀신도 난책이라 만일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임에 죽여 후화를 면하여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평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에 붙지 말고 공명의 상토 잡고 드는 칼로 목을
1: 얼싹
0: 이명의 당도 공명을 지내보니 제존안녕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의 유한인이 명심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청문마을 놓아 남병산 높은 봉을 나는 듯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디 없고 집 기장사의 상품이 봐야 끈떨어 해 허지 세일장막 동남 태풍에 벌러 군사들은 여기 저기가 희망허코서있거라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저 군사 혓자오대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불고 발 벙벙 이 너머로 가더니 부장소 분을 내어 그러면 그렇지 지제 차산 중이어도 종천강아 몇 종이 줄을 따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가라 하나로 쫓아가니 반경 창파 유안마다 물결은 횡횡건데 공명의 대거 종족 무커처여는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조를 등은 공명은 모르오나 차일일못이 탕아래배에 양양강소 맑은 물에 고기 단들어서니 심리정강 벽파상에 왕래 허든 거룹해 동강읏 진리탄 엄자릉은 낚시 오홍상 연월 속에 범상공 가는 맨지 반다로 심으러 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고 창황 분주 내려와 선미에 다다름에 급에 안에서 이룬 대장이 우뚝 나서는데 한 번 봄에 두 번 보기가 엄숙한 양사 선미 퉁퉁 저라며 읍을 치며 둘이

0: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서건서건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1: 시간
0: 그대를 급히 잡아타고 상무로 가져야 돼. 옳다는 것이 공명일까 날랜배를 잡아타고 이놈 사공아 이배를 빨리 줘 공명탐배를 잡아야만 만일에 못 잡으면 이 내장창 드는 칼로 내 목을 땡겨라.
1: 하세요
0: 힘으로 퉁둥 돌이치면 네 패골을 위차이리. 사고 엄들이 황금아야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까딱 잘 얻어다가는 오강 고기밥이 되겠구나. 열두 성구야 기다리 잡아라 저라 우겨라 우겨라 저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튀어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은은히 떠들어 갈게. 장류를 바라보니 고강여월 떴는 내 흰 부채 취전 취전 공명일씨가 분명하지. 서성이 크게 외쳐 조기관원 공명선생 가지 말고 개멍으로 나의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대소영
1: 아 그러지
0: 너희도 독살의 마음 내 이미 하는 배라 후일 보자고 회보하라. 서성경복 못 듣는 채 빨리 저어서 쫓아가 긴히 헌말리 싸우니 개장간 부부수수 자룡이 분을 내야 선생은 어찌 저런 범남 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두고 소장이 한 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 빼두다 공명이 말루어대 아니 그날 양국대사를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놀래여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미가 꾸뚝 서서 이놈 서성 정공아 장사 조자룡을 안온다 모르는데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유공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져 따라오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하되 양국과 친을 생각하야 죽이든 안커니와 나의 수단이라니 뭐 간혼 매번 모르고 보는 게 바라보며 백보와리가 드둔받은 장공 철저를 매겨 비정비판하고 흉어복실하야 태투를 속이고 호모 빼거든 주먹이 터지게 좀
1: 속을
0: 쌈지의 힘을 올려 궁연을 따근 김이다식청기 일반 깍지소를 딱대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비어 소성 담배 돌 박토떼 와지 끌물이가 모던 대가로 전 물결이 뒤치역 소설 황풍에 뱃머리 비 빙빙빙빙빙
1: 원숭이야
0: 어디는 출렁
1: 좋다
0: 태도 엉그러져 본부흙으로 떠나간다
1: 좋다

하야 활든 팔 내리고 낙지 손 올려 허리 잡고 웅성으로 호령허리 이놈들 당양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창으로 외국 적병 10만 대병을 한 칼에 묻지르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는데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에 너희를 산적 죽음을 못 시키는구나. 불안지고 사공아 돛 달고 놓쳐라. 손 풍기에 돛을 달고 도용 도용 오 떠라.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지금까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왕기석의 적벽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김세미의 수군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앙코르 방송 김경호 명창과 지정남 배우가 출연한 백신혜 작가의 단편소설 학사 이어서 소리꾼 오혜원과 지정남 배우가 함께한 시문의 황공의 최후를 만나보겠습니다.

0: 백신의 작가의 단편 소설 학사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1930년대 중반 일본의 W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이병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0: 이 남자의 선친 때는 200석 추수를 했지만은 그들 형제가 상속받은 것은 커다란 집안채와 때묻은 가구뿐이었습니다. 그리요.
1: 집안 살림이 이러다 보니 대학 본과부터는 고학을 하며 어렵게 학생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0: 졸업을 1년 정도 앞둔 어느 날 그의 형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겠다.
1: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어 읽어보니

0: 기다리고 고대하던 졸업날이 닥쳐오고 경제학사 리병환이라는 명함을 손에 쥐었겄다.
1: 가난한 형이 어떻게 구별해낸 돈인지 40원을 보내줘서 그것으로 봄 양복 한 벌을 지어 입고 졸업사진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0: 어허, 이런 먼지하고는 좀 천천히 출발하지 않고서 마중 나온 사람 하나 없는 금이 환향이라 천천히 이 시간을 즐기면서 걸어가는 것도 좋지 뭐. 병화는 자기 집에 들어서자 부지 중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1: 늙은 어머니, 말도 못하게 초라한 옷을 입은 형, 거지인가 싶을 정도로 욱덕거리는 조카 아이들, 형수의 고라붙은 얼굴, 모두가 가엽다기보다는 불쾌함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요.
0: 에휴, 길고 긴 5년 동안 개창에서 형설의 공을 닦아 돌아왔더니 나를 맞아주는 사람들 꼬락서니가 원. 참.
2: 대련님, 찬이 부실하지만은 많이 드세요.
0: 예, 형수님.
2: 엄마, 나도 짧아. 아이, 그러는 거 아니요. 아가, 이리 왔나? 할매랑 삼촌이랑 같이 먹자.
0: 밥을 다 먹은 병화는 답답한 가슴으로 거리를 나가봤습니다.
1: 하지만 형설의 공을 닦고 돌아온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가 무표정하고 쌀쌀한 것이 대학 출신인 자기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려.
0: 스마트한 병안의 새 양복을 보고도 눈 하나 크게 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이, 형식이 아닌가?
3: 어, 병안이 언제 돌아왔는가?
0: 어, 오늘 왔네.
3: 아, 그래? 그럼 또 언제 간가?
0: 아니, 졸업하고 내려왔네.
3: 아, 그래? 축하하네. 근데 어디 취직처는 정했는가? 경쟁이 심하니까 얼른 어디 취직부터 해야 될 것 아닌가?
0: 아, 글쎄, 뭐 설마 취직 안 되려고?
3: 허, 대학 졸업을 했은 게 취직이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만은 자네도 짐이 많겠는 말이네.
0: 뭐 내가 짐이 있나?
3: 예? 아, 뭐 없다면 그만인 이거지만은 아이 자네 성님이 별다른 기술이 없은 게는 말이시.
0: 그 참... 우리 집안 폭삭 주저앉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구만.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세. 지금 가볼 데가 있어서 그러네.
1: 병화는 그 길로 고정사촌 누이의 집으로 향했었다.
0: 이 누이는 고등여학교 출신으로 은행원에게 시집가서 따뜻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 어머, 오빠 어서 오세요. 아, 축하드려요. 아, 이제는 학사님이지?
0: 어, 그래. 어, 그동안 잘 지냈냐? 어, 바깥 주인은 어디 간 모양이네?
4: 아, 요새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 근데 오빠, 이제는 여기서 있을 거죠?
0: 그래야 되겠지?
4: 그런데 큰오빠 댁에 그대로 계시려고요?
0: 누이의 말을 들은 병화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1: 동경같이 화려한 곳에 있었던 몸, 더구나 최고 학부까지 졸업한 당당한 청년 신사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런 구질구질한 집에 살 수가 있겠느냐고 묻는 말처럼 느껴졌겠다.
0: 그러니까 말이다. 대체 집구석이 왜 모두 금형이 되고 말아서. 에이.
4: 그러니까요. 큰오빠는 좀 성질이 눅져서 말이 아니에요. 아휴, 앞으로 오빠 혼자서 그 짐을 어떻게 다 짓까?
0: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뭐 그렇지만 그까짓 거 혐의 없지 뭐.
4: 아휴, 월급 생활을 하려면 아니꼰 꼴을 많이 봐야 될 건데. 아휴, 우리 오빠도 장차 오치게 참고 살지 생각하니까 깝깝하네요.
0: 예? 월급

0: 월급쟁이? 아니, 내가 뭐 굳이 월급쟁이가 될 필요가 있겠냐?
1: 아이 뭐 월급쟁이 아니라도 뭐 좋은 일이 있다면 오지기야 좋겠어요.
0: 그래, 뭐 월급쟁이에도 계급이 있는 것이니까 구태여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1: 병화는 누이의 남편이 상업학교 출신밖에 되지 않아 아니 꼼꼼을 보는 것이지, 자기처럼 대학 출신이라면 남의 아래로 갈 리가 없으니 아니 꼼꼼을 볼 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요. 아, 아니 물론 월급쟁이라도 계급은 있지요. 근데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좋은 자리를 준다오?
0: 누이는 병환에게 과하게 응수한 것이 아닌가 싶어 얼른 말끝을 돌리는디. 그러고 보니 오라버니 장가 드실 생각 없소? 병환이로 싱글싱글 장가라. 글쎄다.

0: 아니, 결혼에 대한 오빠의 이상을 알아야 중매를 설 거인데.
1: 글쎄, 내가 아직 그런 걸 생각해 보질 않아서 말이야.
0: 오빠, 내가 알아맞혀 볼까요? 첫째, 인텔리 여성일 것. 둘째, 얼굴이 얌전할 것. 셋째, 돈 많은 집 딸.
1: 글쎄, 나잘 모르겠다. 그냥 뭐 너만큼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냐?
0: 어머, 웬일이야. 아이, 나만큼만은 섹시야. 쎄고 쎘지, 뭐.
1: 그 그렇게 많거든. 하나 뽑아서 중매 한번 해봐.
0: 근데 오빠 결혼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1: 제일 조건? 글쎄다.
0: 뭐, 사람만 마음에 들면 아무리 신분이 나쁘든지, 가난하든지 해도 관계없다?
1: 신분 낮은 것이 뭐 관계 있겠냐? 더구나 가난한 것이 문제될 턱이 있겠냐? 돈 있는 집 여자는 당초에 만나고 싶진 않구나. 돈 있는 집 여자는 금방 져서 말이야.
0: 어머, 웬일이야? 돈 있는 집 여자는 건방 져서 싫다고요?
1: 그 금방 질 뿐만 아니라 내 친구 말 들으니까 남편을 막 쥐고 흔든다고 그러더라. 아무튼 금방 진 여자는 못 써. 여자는 부드럽고 얌전해야지.
0: 어머나 세상에.
1: 이말 듣고 있던 누이는 병아의 말이 철없게도 보이고 가엾게도 여겨져서 말을 이어가는디.
2: 아이!

0: 거머리가 꿈을 쫓게 거머리네 거리야.
1: 아니 너도 남녀 동등을 외치는 것이야 시방?
2: 아니 남녀 동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 어디 두고 봅시다. 만일 빨리 취직이 안 되고 그 집구석에서 고생을 해보면 금방 알 것이오. 나중에는 돈 있는 집, 돈 많은 집에 장가가다고 난리를 치거잉마.
1: 몇 달 후에 병환의 형이 딱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 병환아, 너 군청에 안 들어갈래?
1: 군청에요?
3: 그려, 군청.
1: 군청에 뭐 좋은 자리 있습니까?
3: 좋은 자리? 암만 해도 네 마음에는 안 차겠지만은 아우 자 그냥 집안 행편이란데 채집부터 매야지.
1: 그 대관절 월급은 얼마쯤이나 되는데요?
3: 저 40원은 될 거이다. 아 병원아, 아 그것도 말이요. 예? 네가 대학 출신이께 특별히 많이 주는 것이라요.
1: 뭐요? 40원? 참나.
3: 참말로. 허허이. 요 자리 놓치면은 앞으로는 더 힘들 거인데.
1: 형님, 암만 해도 그 자리는 못 가겠는데요?
2: 형은 기어이 승낙을 받아내려고 했지만은 병아는 형이 말한 일자리를 단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려.
1: 그 후 병환이는 자기 친구들에게 편지로 취직을 의뢰하기도 하고 형이 애를 쓴 결과 서너 군데 일자리가 있었으나 맨 처음 군청 월급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2: 병환은 자신에 대한 맞춤 가격이 고작 40원인 것 같아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다.
1: 아우의 이런 마음속을 아는 형인지라

0: 한 후 근 1년 동안 돈이라고는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친구들의 사랑방으로 놀러 다니는디.
1: 저거 병아냐냐?
2: 어메 어메 참말로 저 화성 어쨌을까예? 아이고 참나 지가 대학을 졸업했으면 나요? 예? 아니 어째 매감시 너네 사랑방에 눌러붙어서 그냥 멀쩡한 자식들을 끌고 그냥 요리집에 못 가서 천할리 천할리.
1: 어메 그렇게 말이지. 병아니 친구 부모들은 차가 집으로 찾아올까봐 안절부절이요.
2: 아 그만 말이요. 문턱이 달아져 달아져. 밤낮으로 그냥 드나들면서 꽁수를 얻어먹는 것이 일인데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해?
1: 체면도 없고 낯바닥도 없어진 지 오래요. 아이고 입고 댕기는 저 꼬라지 잡게 보소이.
2: 아 그만 말이요. 봄 여름 가을 그냥 단벌 양복을 줄기차게 입고 댕기더니 이제 추워질게. 하하. 아이고 저것이 뭔 꼴이요. 저거 성껏 다 떨어진 두루마기 걸치고 댕기는 저 꼬락서냐고는. 아이고.
3: 대학 출신으로 장래 청년 실업자가 되겠다던 이 병화는 고등불황자 룸펜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0: 그의 친구라는 친구는 모조리 서로 마주칠까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래요.
3: 뿐만 아니라 병화의 형 또한 친구들에게 빌려오는 돈과 염치 체면 없이 건달 노릇을 해서 잡는 돈으로 살아오른 터라 이따금 끼니를 굶는 것은 예산일이 되었습니다.
0: 병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의 친구나 친구들의 아내, 부모들뿐만 아니라 고종사촌 누이까지도 대하는 태도가 천양지차로 달라졌습니다. 그리요.
3: 요즘은 마주하면 비웃는 것이 인사가 되었는디.
0: 오빠는 늘 그렇게 놀아서 어쩐대요? 염치라도 좀 있어야지. 큰오빠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3: 예예 예. 그런 소리 마라. 뭐 난들 이러고 있는 것이 좋아서 그런 줄 아냐?
0: 아이고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3: 세상은 내가 좀 더 알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 중매나 좀 해라.
0: 중매? 아 중매 오빠는 내가 그렇게 권할 때는 안 한다고 그러더니
3: 너나 되니까 스스럼 없이 하는 말이다마는 어디 그럴듯한 색시 없냐?
0: 어디 그럴듯한 색시라니? 뭐 오빠의 이상에 맞는 여자 말이요?
3: 뭐 이상이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0: 오빠야 돈 많은 집, 돈 있는 집 색시는 죽어도 원치 않을 것이고.
3: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돈 있는 집 색시라도 괜찮다.
0: 어머 어머 오빠는 인자는 다 글렀지. 졸업한 직후에는 너도 나도 엄청 그냥 시집올라던 섹시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등불황자 아니요? 건달 중에서도 상건달이라고 아무도 안 쳐다보던디요?
3: 아, 나를 그렇게들 생각하나? 그러지 말고 그 돈 있는 집 외딸이나
0: 어머
3: 그...
0: 오빠 부잣집 외딸은 남편 뺨을 막 친다고 그러던데.
3: 뭐 그럴 리가 있나. 뭐 치면 뭐 두들겨 맞기라도 하지 뭐. 그까지 그 문제 되려고.
0: 어머나 오빠도 이제 사람이 족한 대가 간갑네. 그럼 오빠 내 말 좀 들어볼란가?
3: 무슨 말인데 그래?
1: 오빠의 생각으로 오빠 자신이 제일이라지만 사람

0: 불러주지. 좋은 일? 아 그게 뭔 일인데 그러느냐? 에? 노동자가 되어 보는 것이 어떠하오? 날더러 노동자가 되라고? 나의 의견은 돈도 짚고 소작 천지도 있고 고교지길만 5,000평 벌려놓은 땅도 있어. 과일나무 심어보고 통장물로 지으면서 따와 함께 흙 속에서 일하시면 어떻겠소?
1: 그것도 좋지.
2: 오라버니, 과수나무를 숨기면은 과실이 열 때까지는 아무 수입이 없을 거예요. 꿀벌도 먹이고 양잠도 해야 되고요. 다른 일꾼은 쓰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나랑 둘이 일합시다.
1: 그래, 뭐 그것도 좋지 뭐. 해보지 뭐.
2: 아, 해보지 뭐. 뭐 이 정도는 안 되고. 아주 철저한 일꾼이 돼야 돼요. 남의 집 담사리 같이.
1: 그럼. 아, 염려 없다.

0: 얘야, 나꼭 해볼란다. 내가 어디 농업학교 출신인가? 에이씨. 근데 1년, 2년에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이, 지루해서 어떻게 하지?
1: 아니 오빠. 아니 오빠는 내 말을 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찬성하는 척하고 나 놀리는 거예요?
0: 아니다.
1: 오빠는 아직 고생을 더 해야겠어요? 아니 사람이라는 것이 고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신을 차리게 돼야 했는데 오빠는 고생을 하면 할수록 그 고생을 못 이기고 그 자리에 엎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되고 마는 사람이야.

0: 이봐요 남도씨,
1: 왜 그러세요 마시씨?
0: 1년이라 알짝 심은 날로는 365일, 달로는 12달, 계절로는 4계절. 뭐 정신없이 흘러간 뒤 뭔 좋은 일 없어?
1: 아이고 또 병이 도지셨네. 마시씨 옛병이 도졌어. 어디 팔도 일함이라도 떠나자는 소리요?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놀이장하는 좋은가 보구려. 마시씨.

0: 웃기는 어때? 돈 한 푼 안 드리고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1: 아니 남도씨, 그런 데가 다 있어요?
0: 이거 말고요.
1: 아이고 깍쟁이, 혼자만 알고 있었어? 그리 갑시다.
0: 마시시, 그냥 무턱대고 나서지 말고 여기 앉아 나랑 같이 할 일이 있어요.
1: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돈 안 드는 일이니 시켜만 주면 뭐든지 다 하리다.
0: 라디오 주파수를 국악방송 남도마실에 고정하면 라디오 드라마 극장을 한다는 거려. 글쎄,
1: 국악방송 라디오 드라마 극장,
0: 고대 소설, 한문 소설, 신소설, 근현대 소설의 세계 명작 소설까지 재미진 소설을 갖고 라디오 창곡으로 산행길로 굴비역도 줄줄줄줄 엮여서 들려준다 하니 토끼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잘 들어보시고 오랴.

0: 유쾌한 소리꾼과 함께하는 라디오 드라마 극장 희문의 단편소설 황궁의 최후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1930년대 어떤 남자가 서울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헤매다가 어린 아내와 두 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겠다.
0: 시골로 왔지만은 자기 앞으로 바단댁이 없는 처지라 포도시 논 몇 마지기 농사짓는 작은아버지 댁에 더부살이를 들어갔습니다. 그려
1: 한 푼도 못 버는 처지에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짓는 작은아버지에게 얹혀 살다니 불편하기 그지 없는디?
2: 아이 석진아, 뭐 달라고 곡괭이를 들고 나가냐?
3: 암만 해도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것이 염치가 없어서요.
2: 이날 평생 여태 호맹이 한번 안 지어본 놈을 무엇을 얻었다고 그려?
3: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뭐 농산일을 뭐 알고 나온답니까? 배우면서 그 하면 되죠 뭐.
2: 에헤이, 쓰잘데기 없는 집 말고 얼른 들어가서 책이나 봐라.
3: 작은아버지, 책 읽다가 중간중간이...
2: 아하이, 그럴 필요 없단 게 그러네.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걸리적거린 게 니는 그냥 니 할 일이나 해. 읽을 책이 없어서 그러냐? 저 벽장에 보면은 옛날에 네가 할아버지가 보시던 노노의 있으야.
1: 이렇다시 일이라도 흘라치면 작은아버지가 말리는 통에 애기 쌓이는디.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0: 여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1: 바람 쪽간 새고 왔네.
0: 술 냄새. 당신 또 술 먹었어요?
1: 나가 술 마실 일밖에 할 일이 있어야지.
0: 아니, 할 일이 왜 없어요? 틈틈이 일자리도 좀 알아보고, 내가 작은 어머니 일 도와줄 때 우리 애기도 좀 봐주고.
1: 아이고, 또 시작이구만. 아이고, 그놈의 잔소리나.
0: 여보, 얼마 남지도 않은 퇴직금을 이렇게 야금야금 막걸리로 녹여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1: 말벗 하나 없는 나한테 뭐 그러지 말게. 이렇다시 세월을 보낼 적에 피가 온종일 질금거리던 어느 날 오후, 그날도 방에서 뛰어나와 주막집에 들려난디.
0: 주막집 아궁이 앞에서 젖은 옷을 말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새끼 강아지 여섯 마리가 졸졸졸졸 와서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는 것입니다. 그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강아지들은 웬 놈들이랍니까?
3: 어, 이쁘지라 해. 아, 우리 집 백구가 얼마 전에 났어. 아, 근데 저세제랑 그냥 뻘뻘 기르고 돌아다니고만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놈, 나 주시면 안 될까요?
3: 엄마, 안 돼야. 아이고, 사람 눈은 다 똑같은갑소. 그놈은 내가 키울 참이요. 딴 놈 갖고 가시오. 예? 딴 놈이?
1: 작은아버지 집에 얹혀 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증을 막걸리로만 풀던 석진은 어느 비오는 날 주막집에서 강아지 여섯 마리를 보았겠다.
0: 여섯 마리 중에서 제일 튼실한 수컷을 달라고 하자 주모는 자기가 키운다며 다른 강아지를 가져가라 하는디.
1: 석진은 두루마기 속에다 몰래 숨겨가지고 횡하니 집으로 돌아왔겠다.
0: 어머, 이건 또 뭐예요?
2: 보면 몰라. 강아지 자녀.
1: 아참, 당신은 강아지 싫어하지?
0: 아니 잠깐만. 아유, 이렇게 싫어하게 생긴 강아지는 처음 봐요. 응? 오, 털 좀 봐. 꼭 금벼이삭처럼 신늘었네요. 근데 강아지는 왜 방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2: 아직 너무 작아서 당분간만 방에다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0: 아유, 당신도 참.
2: 아이, 뭘 그렇게 보고만 있어. 어서 가서 모카솜이라도 좀 가져오지 않고.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아이, 괴짝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옳지, 아이, 저기 있네.
1: 강아지와 한방에서 기거를 하는디. 됐어.

0: 반찬미나 늘어나니 쑥쑥쑥 자라겠구나. 누렁이는 자다 말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니 아내는 깜짝 놀라 박대기로 젖는구나.
1: 어허이 어이 그만둬.
0: 우리 애기 친구인데 어째 그런가 놀랬냐? 오야 오야 오야 오야.
2: 아이고 누가 보면 둘째 놈인지 알겠네요.
3: 아 이것 보구려. 저 이상만한 꼬랑지를 살래살래 흔드는 품이 내 품이 지음이 품인 줄 아는 모양이요.
0: 자장자장 우리 애기.
2: 여보 남들이 보면 실성한 줄 알겠어요.
3: 오늘 새벽엔 어쨌는 줄 알아?
2: 뭘요?
3: 머리맡에서 팔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본 게 누렁이 야가 미닫이 틀에 매달릴 것 낑낑댐서 장호지를 팍

0: 팍팍 긁지 않겠소?
1: 그래서요?
0: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글쎄 문을 열어줬더니 토방에다 똥을 탁 누고는 흙을 싹싹 후벼파서 그 자리를 덮고 다시 들어오는 거요.
1: 그게 그렇게 좋아요?
0: 암만 누렁이가 참 영리하고 수말스럽다니까. 평생 소원 누룽지 고대광시라궁지 자손만대 나누지 와석정시 놀감지. 석진은 누렁이와 노는 것이 중요한 일가가 되었는디.
1: 그러는 동안에 늦잠 자는 버릇이 없어지고 개는 그저 동물이라는 생각이 없어졌겠다.
0: 성미가 깐깐한 아내까지도 누렁이를 식구 중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밥을 석진보다 먼저 떠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려
1: 누렁이 크는 것이 눈에 띄게 무럭무럭 자라났고 두어 달쯤 되니 허리가 늘씬해지고 키가 한자 반쯤이나 되었습니다. 그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아니 니는 아 이렇게 눈보라 치는 날 왜 안 들어와? 아 진짜 이런 날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좀 일찍 들어와야지. 응? 들어와 왜? 왜 그래 왜? 아이 조용히 해. 작은 아버님 계신단 말이야. 어이구 너도 주인 닮아서 이 눈을 다 막고 마실 다녀온 거냐? 왜? 아 왜 그래 왜? 왜 내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져? 왜 그래?
0: 어느 눈보라 치는 날 밤 주막으로 술 마시러 간 석진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걱정을 하며 기다리는디
1: 누렁이가 큰 소리로 짖으며 석진 아내의 치마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그려 아이 자꾸 얘가 어딜 가자는 거야? 이 눈 오는 밤에 어딜 가자고? 그래 간다 가.
0: 누렁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저만치의 사람 하나가 눈밭에 벌러덩 들어누워 있는디 자세히 보니 석진이었습니다. 그려
1: 누렁이 덕에 목숨을 구한 석진은 사랑을 곱절이나 더 주었겠다.
0: 누렁이를 석진이 기른 지 거의 1년이 되었난디.

0: 노동이 비오처럼 달려나가 월! 월! 월! 월! 반갑게 바지하네.
1: 누렁아, 우리 누렁이 잘 있었냐? 누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겠냐?
2: 어, 당신 왔어요? 서울에서 고생 많았죠?
1: 고생만 하고 말아서 염치가 없구만 그려.
2: 아유, 너무 걱정 말고 일단 좀 쉬어요. 근데 여보, 당신 없는 동안 누렁이가 하루도 안 빼고 날마다 고갯마루 연락와서 당신 간 쪽을 보고 한참씩이나 짓고 오곤 했어요.
1: 에이, 황공! 황공이 날 그렇게 기다렸어? 응?
2: 황공이요?
1: 아이, 저 생긴 것을 좀 봐. 얼굴은 넓적하고 두상은 둥그러고 성미만 남은 앞털이 그냥 갈기처럼 꽉 일어서고 아랫도리가 늘씬하게 빠진 것이 용락 없는 사잔디 말이오. 이제 누렁이란 말은 당치가 않제. 황공이 제격이오. 황공.
2: 이리하여 누렁이에서 황공으로 불리게 되었는디 워낙

0: 덩치가 커서 누른밥 찌꺼기로는 양이 차지 않는지 참새도 잡아먹고 지나가는 쥐도 달려들어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요.
1: 육식의 입맛이 붙은 황공은 범용이네 집마당에서 그 집 수탉을 낚아채 한다름에 달려가는디
0: 황공을 뒤쫓아가 여우처럼 나중에 먹으려고 파묻어 놓은 수탉을 찾아내고 버릇을 고친다며 메타작을 했겄다.
1: 범용이네 집에 닭값을 물어주고 석진이는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거 그 닭을 푹 삶아서 온 가족이 몸보신을 잘하고는
2: 어이 황공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에? 자
1: 이거나 묵자.
2: 에? 안 먹어? 나한테 화라도 난 것이여?
1: 아이고 참. 네가 잡은 닭을 고작 내장하고 뼈다귀 준다고 삐진 것이여?
2: 예? 어이 황공 응?
1: 황공은 범용인의 수탉을 물어 죽인 일로 석진에게 매를 맞은 후 주인을 견눈으로 눈치만 보고 가까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0: 석진의 눈에만 띄면 비실비실 피해가는 것을 가늠하고 황공 내가 잘못했네 미안허이 하면서 사과를 해도 들은 채 만채하고 외면을 하는디
1: 하루는 황공이 작은 집에서 기르는 씨암탉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려
0: 그 뒤로는 점점 맹수성을 띠고 동네 가축들을 시시때때로 잡아가니 그 원성이 높았겄다.
3: 어이 석진이 더 이상은 안 되겠네. 동네 사람들이 네 개땀새 가축을 키울 수가 없다고 난리요.
2: 그동안 황공이 잡은 닭이며 돼지값은 다 물어줬는데 아, 왜들 그러신답니까?
3: 아, 저것이 앞으로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게 무슨 게 그러지. 자네 개를 처분했으면 쓰겠는데.
2: 예? 황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으로 기른 개를 제 손으로 어떻게 판답니까?
3: 와, 저 개가 긴가구마. 와, 엄마 겁나 크고 좋게 생겨버렸네. 아, 나 대장시오.
2: 어서들 가시오. 100원을 준대도 안 팔 텐께 어서들 가봐요.
3: 아따, 싫은 거 보소. 에이, 이리 와.
2: 황공,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3: 와매 이놈은 걔가 사람 잡건데요.
1: 개장수와 동네 사람들이 사라지자 황공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이 짓기를 멈추고 석진 앞으로 가서 앞발을 쭉 뻗고 너부죽이 엎드리며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0: 어느덧 황공의 얼굴에서 사나운 기운은 사라지고 어렸을 때 유순하고 천진스러운 표정이 나왔겠다.
1: 그 뒤로 황공은 주인에게 새롭게 충성을 맹세한 듯 전보다도 더 석진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낯선 사람이 근접도 못하게 굴었습니다. 그려
0: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 어느 저녁 때
3: 미친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온 동네가 떠들썩 하는디
4: 오메오메 어찌하스크나 미친 개가 들어와갖고 난리요. 수만이네도 물리고 영준이네 개도 물렸당만.
0: 어찌하스까에 미친 개한테 물리면 그 개도 미쳐본담서요.
4: 개야 때려잡으면 되지만 사람이 물리면 큰일이요. 광견병이 들어갔고 사람도 휘까닥 도는 수가 있음께 말이요.
0: 오메오메 무사르. 근데 가차온디 병원도 없는데 아 안 물리는 것이 숙마.
4: 저놈의 개가 온 동네를 휘젓고 댕긴디 아이고 어찌하스까나 암도 못 나서네.
0: 뭐 어쩌까 아짐 시방 미친 개가 들어간 집이 석진이네 아니요? 거 가면은 사자 같은 누렁이가 있는데 오메 짜 큰일 나겠네.
4: 오메 오메 황공이 미친 개를 이겨낼란가?
0: 석진이 집에 들이닥친 미친 개는 새빨간 눈을 하고 석진을 향해 다짜고짜 달려드는데
1: 석진은 몽둥이를 아무리 휘둘러도 길길에 뛰어오르는 미친 개를 막아낼 수 없자 황공을 목청껏 부른 안디 황공! 이 말 들은 황공은 걸어놓은 대문짝을 골통 이어져라 들이받아도 꼼짝달싹하지 않자 울타리를 뛰어

한번 지르면서 목덜미터를 세우더니 뒤로 살짝 물러섰다 비친 개한테 돌진하네. 씩씩거리며 으르렁 꼬치락 뒤치락 싸우고 난 뒤 머리

0: 푹 꼬꾸라지는구나.
1: 마을에 미친 개 한 마리가 들어와 동네 개들을 물고 다니며 쑥대밭이 되었겠다.
2: 마침내 석진네 집으로 들어온 미친 개는 황공과 단판 싸움 끝에 석진의 새사랑을 맞고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그려
1: 하마터면 미친 개에 물려 죽을 뻔한 석진은 죽음을 결사한 황공의 도움으로 살아나서는
2: 황공의 피를 자신의 수건으로 친히 닦아주며 미친 개에게 피가 나도록 물린 자신의 개가 걱정이 되는데
3: 석진이 이 집 개를 그냥 뒀다가는 참말로 큰일이 나왔구만.
4: 예?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3: 무슨 말씀이라니? 미친 개한테 물렸는데 저라고 큰 개가 미쳐서 날뛰면 우리 동네 성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요?
1: 내가 그 미친 개한테 물리는 걸 멀거니 보고만 있다가 인제 와서 무슨 말씀이랍니까?
3: 아니 동네 애기들이 멍땅 물려갖고 왈왈왈왈왈왈 개소리라고 죽는 것을 봐야 시원하건가?
1: 이보시오, 사람이 개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려도 내가 맨 처음에 물리고 죽어도 내가 맨 처음에 죽을 텐께 걱정 마십시오. 석진은 어찌나 성질이 나는지 욕설까지 해대며 동네 사람을 돌려보내고는
2: 사실은 석진이 자신도 걱정이 되는지라 자전거를 얻어 타고 30리나 되는 장에 가서 미친 개의 특효가 있다는 청가래라는 약을 사다 먹였겠다.
1: 그러고 나서도 혹시 눈이 붉어지지나 않나, 밥을 안 먹고 시름거리지나 않나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황공의 상태를 검사를 하는 뒤
2: 다행으로 어떤 이상도 보이지 않아 안심을 했습니다.
1: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뒤에 작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50리도 넘는 군청에 다녀오게 되었겠다.
2: 내리는 비 때문에 길이 막혀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황공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요.
1: 황공! 황공! 내가 왔는데 어딜 간 게야? 황공?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 아니야?
2: 다녀왔어요?
1: 황공 어디 갔어?
2: 여보, 어딜 갔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아들이나 저보다 황공이 우선인가 봐요.
1: 아, 있어야 할 황공이 없어서 하는 소리 아니오?
2: 석진은 집을 나와 순돌이네 집으로 가서 다짜고짜 물어보기를
1: 어이, 순돌이 우리 집 개 봤나?
5: 그 집 개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잘 알아.
1: 우리 황공이 어디 있단 말인가?
5: 저 건너마을에서 잡아가는 소리 들었는데.
1: 뭐? 잡아가? 어디로? 누가?
5: 작은 마을에 응천이네로 다들 못한 것 같던데.
0: 석진은 응천네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가서는 쌀이 짱 문을 발길로 차니 개비린내가 훅, 어떤 놈이 남의 개를 잡아먹냐, 동네 종각들 질파할 명

광주 국악방송 남도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앙코르 방송. 오늘은 백신의 작가의 학사와 시문의 황공의 최후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를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니 공돈이라니요. 이 사람아 추순돈과 다름이 없단 말이세. 아시오. 노상지 침으로 군자의 도리가 아니온디 추순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포로 그 자리에 갖다 놓어. 우리 마누라는 참 착한 마음이여. 그리 알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 주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자수가 병역 영문에 잡혔는디 자수 대신으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곤장 한 대에 돈이 성냥씩 30냥은 고반은 돈이오.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맛싹 단냥 받아왔으니 이 돈 갖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그룸하게 써서 코끝에서 충말국이 탱강 넓지도록 우리 권속 간에 마음껏 한번 먹어봅시다. 흥부 마누라의 말을 듣더니 중헌가 장내

섰던 자리에 주저앉으며.

0: 없네, 이 사람아. 아, 산에 대장부가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1: 예.
0: 그럼 영감, 부디 매 안 맞고기를 바래겠소. 아니, 매 맞으러 가는 사람한테 매 안 맞고기를 바래다니. 너는 벌기 좀 맞아봤던들 무슨 상관 있단가? 걱정 말게.
1: 저.
0: 이때요, 흥보가 자기 마누라를 달래놓고 평양길을 떠난 언디. 아침 밥을 지어 먹고 험로 평양을 내려간다. 아유 내려가며 신세자 탄 울음을 운다.

내 광실 또 폰기부 북이 영화로 그 잘 사는디 나는 무슨 팔자간디 내 범위

응저렁 평양역무로를 당도하여 제 아다보니 대장 기어 내려 보니 속정 배로구나 심산맹호 예령 같은 용자 부친 굴로 사령들이

간다.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산문 공기로 아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두 매들 맞느니라고 야단이 났겠다. 풍부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징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나도 여기 한번 엎드려볼까? 벌그럼 볼기를 까놓고 산문 밖에 이만하고 엎져 있을 적에 한 사령이 나오더니

허허, 평양 설립지 후에 볼기 좀 보는 놈 생겨났네. 매 맞으러 왔지.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매요. 한 사령이 딱 보더니 박성은 안 되었소. 아니, 무엇이 안 돼야? 박성환 대신이라고 어느 놈이 내 솜씨에 권장 열대 맞고 돈 30냥 짊어지고 벌써 갔소.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느 놈이 날 먼저 발등거려였구나. 번순애들 그리헌가 수번이나 찰들허게 나으른 간에 나는 간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복은 유능의 팔자야 배 맞으러

내 집 떠나올 적에 밥 달라고 우는 자식 떡 싸가주마 달래놓고 떡 달라고 우는 자식은 엿 싸주마

훌쩍 울면서 올라온다. 흥범 하늘에 우르르르르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영감 다녀오시오. 평양까지 가시더니 얼마나 매를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상처나 좀 봅시다. 나두게 이 사람아, 자네가 밤새도록 가지 말라고 우는 통에 어느 놈이 날 먼저 팔등거리 해버리고 내가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세.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흥보 마늘에 좋아라고. 흥보 마늘에 좋아라. 흥보 마늘에 좋아라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 좋거나

자기 돌아가오시라 주야 축수로 빌었더니 매안이 막 꼭 돌아온 게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나는 좋은데 어리시구나 절시구 어리시구 절시구 지와자 좋은데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지금까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를 보내드렸습니다.

0: 중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0: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달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한듯

육왕청향이 난처럼 울고

난 무변수여 허천어 창해

치대대 나비되어 춘삼월 호시절 어디고소일을 내가 덤쑥 안고 너울 천추가 든다.

하루 하면 점 불내라. 나비 새고

했어?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죽는

회기돈의 사실소. 그러면 주고 될 거랬다. 나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 따온 구두름 안에 쳐 깨진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한날 천 한날 건 나를 평양 치아비부 사나이 난 아들 참

0: 오늘날같이 즐거운 날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렇지.
0: 그럼 업고도 놀고 정담도 허여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괴로운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옛날 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정승이 사는데 재산은 많지만서도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서 명산대찰에 불공이나 들여서 아들 딸 낳아보겠다고 명산대찰 찾아가는데 이렇게 가요. 목

이렇게 경치 좋은데 찾아가서 매일같이 산부인 삼정성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이고 빌었더니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산부인이 아마 그날부터 뱃속에 뭐 생기든가 보죠. 하루는 산부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 제일 먼저 이정성의 부인께서 한마디 해보죠. 아이고, 난 저때 꿈

꿈에 하얀 백발 노인이 오더니 머리 달비 한 쌍을 죽을래 그 달비를 받아서 침에 폭에다 베베 들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어째 가는지 요즘 그저 골머리가 자끈자끈 아프고 그저 먹고 싶은 건 시큼털털한 개살기는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어. 산부인이 그 달부터 티가 있어가지고서 한

산부인이 그냥 한날 한시에 애를 매가지고 한날 한시에 애를 낳게 됐어요. 제일 먼저 역시 이제 이정성의 부인이 아이를 낳죠. 그런데 이 양반의 성질이 아주 깍재가 돼서 애를 낳는데 글쎄 이렇게 나요. 괴상망척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우리 헝간이 밤이 되면은 나를 이뻐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귀해를 쪼개는 좋더니 요런 땐 배가 아파 죽겠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여보 영감 어디 갔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 이렇게 새 집이서 또 하나씩 낳긴 나는데 신수가 불행든지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름을 짓어듣게 해주는 거니 세월 내내 원래 베베이라고 지었죠. 왜 하필 이름을 베베이라고 지었나요?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죠. 베베 오마니가 베베이 낳기 전에 이제 태몽궁 꿀쩍에 그 하얀 백발 노인 혼자서 머리 한 쌍을 받아서 이 치매 폭에다 베베 들어있는 꿈을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꿈을 따라서 베베이라고 짓고 역시 이제 세월래 오마니가 태몽궁 꿀쩍에 달 세 개를 받아봤어요. 그래 달월자 세월래 그리고 네월래 역시 달 네 개 받아본 그런 꿈을 꾸고 그 애를 낳았다고 해서 역시 네월래 그래서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네월래 가운데 집 베베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네월래 두 여자는 벌써 시집살이 가서 아들 딸 낳고 다 잘 살아요. 그런데 가운데 집 베베는 불행히 늦게 시집 못 가고 있다가 남이 가중에 약혼해놓고 예장 혼수 비단 태산까지 받아놓고 이제 시집갈 이제 채빌 채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이 베베가 한창 예장 받아놓고 이제 바느질할 적에 마침 저 금강산 절에 어여쁜 상자 중이 해백리 집 문 앞에 와가지고서 이제 염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승문안 이로소이다. 이시모로 정여문금

발로 일평생을 절사시고 잘로이시다. 왕생극락을 바론 호시고.

저누나중은이가이구려 신인산천 만장봉에 청산 녹수가 나리는 듯이 차례야 차례로만 흘러 시왕

하겠어요? 그래 이제 베베는 바느질은 내던지고 상자 중만 멀어니 내다보고 있는데 마침 이 상자 중에 안방을 보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자기를 내다보는데 이 또 베베가 얼마나 잘생겼든지 간에 상자 중에 그 베베를 그냥 보다 못해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상자 중에 그냥 녹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상자 중에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염불 허다 맞고 아주 녹아요.

연불 소리가 나길래 문 열고 내다보니까 어떤 상자중이 아주 잘생긴 상자중이 연불 하는데 연불도 잘하니와 아

이나만의 삼들아 웃어서 인간 세상에 나온 사람 빈손 빈보 어물어 나오셔서 시주하오 시주하오 시주 그만 이렇게 상자 중에 녹아가지고서 염부리고 긁고 다 집어치고 도로 금강산 절로 올라가서 반낮 생각하느니 그 아가씨 생각 즉 베베이의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만 그 베베이로 말미암아 상자 중에 그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자 중에 병세가 깊어갈 적에 하루는 저리는 주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 그건 너 어째 그렇게 병이 났냐? 그 이상하다. 이때 그래요. 나 아무 때 연분에 어떤 동네 가서 어여쁜 아가씨를 본단 보통 내가 이렇게 병이 난 것 같아요. 그거 안 됐다. 그거 안 됐어. 그럼 살려야지. 살려야 돼. 살릴 계기를 꾸미는데 여러 중들이 산에 나무를 빌어 가는데 쌀나무를 빌 것다.

쌀이나물을 부여다가 채독을 열어가지고서 채독 속에다가 병든 상자 중을 집어입고 겉을 그냥 하얀 종이로 잘 발라가지고 여러 중들이 이 채독을 걸머 미고서 배병래 집을 찾아가갔다.

0: 아자아자아자 당도했네 당도했네 태백내 집을 당도했네 이렇게 여러 중도리기 차독을 걸머 미국 와서 우선 베베 아버지를 찾죠. 아자 자 진장 계십니까?
1: 아이고 그건 누구요?
0: 자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저 중돌입니다 중 그런데요 지금 저 밀가루 한 채도 긁었어요 밀가루 그런데 이 밀가루는 우리 절에 불공 들을 때 쓸 밀가루입니다 근데 이거 좀 날도 저물고 그랬으니까 이 채도를 갖다가 좀 정성당 제일 깨끗한 바다 한번 좀 뒀다 주시면 좋겠어요 하니까 그 참 그 베베 아버지가 양반의 처모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럼 그래야지 하면서 이 베베 아버지가 이 채돌 갖다가 제일 깨끗한 바에 갖다 놔둔다는 것이 자기 딸 자는 방 베베의 방에다 갖다 이 채돌 갖다 놔두게 돼서요 채독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는 두 눈을 멀뚱멀뚱 하는데 한 반쯤쯤 되더니 이때 이제 베베이가 한창 예장 훈수 받았고 문영을 하다 문득 생각나.

충돌이 왔다 갔다 갔다 하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때 연분에 자기 집에 동영왔던 상자의 생각이 나서 베베이가 물려지르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레를 올리면서 한마디 했는데 채도 안에 안에 그 중이 가만히 듣자니까 그 아가씨가 자기 된 얘기를 하며 소리를 해. 상자 중에 이다 내가 이제는 마지막 길이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이 소리 한마디 받아보자. 채도 안에는 중이 한마디 해보는데

그땐 배배가 은장들 꺼내가지고 채독 뚜껑을 뚝 뚫고 보니까 귀가 박 죽거든 중이 하나 앉았는데 늘큰 꺼내놓고 자세히 보니까 아무 때한 분에 자기 집 동량 같은 자기가 보고 푸던 상자 중에 분명하니 아무도 없는 독수공방에서 낮에는 채독 속에다 집어있고 밤에는 채독 밖에다 꺼내놓고 두 청춘 남녀가 부모님 눈 속여면서 재미있게 지내다 하루는 상자 중에 하는 말이 자 여보시오 아씨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부모님 눈 속여가지고 어떡할 도리가 없지 않소 하니 낮에 황해도 봉산에 가서 근립이나 많이 해가지고 명년 2, 3월 좀 올 테니까 우리 그때 와서 어떻게 살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상자 준 황해도 봉산으로 근립 나간 후에 배배는 명년 2, 3월이 온다고 했으니 2, 3월을 기다려 2, 3년이 기다려도 가든 상자 준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배가 기다리다 못해 상자 중 때문에 또 역시 배배가 병이라서 거진 죽게 됐어요 이때 배배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상자 중에 어디가고

패배가 죽는 줄 몰라주나 이때야.

이때에 베베이 거지, 거진 죽어갈 무렵 베베이 오마이 혼자 병세를 보고 베베이 아버지 약지러 간 후 베베이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가요. 빨리 부엌에 나가서 민영 아홉자 밥세 그릇 신시킬래 등대 주어요. 두 마디 흐득흐득 하더니 베베이가 그냥 빨빨해져요. 이때 베베오만이 혼자 병세를 보다가 베베오만이 넘어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울다가 바깥 말에 나가서 먼산 바라보며 시름없이 베베요만이 앉아있을 때, 이때도 베베의 아버지는 베베이 살리겠다고 약지러 나거든요. 큰 건자약첩 한 첩 쥐어가지고 이 양반이 또 주책 없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베베 한쌍 나타 놀 땐 놀고 먹을 땐 먹고 사람이라게 교과시하다 하면 베베 그래서 여보 베베인지 뭔지 세상이 매세요 매세이 팔아 당돌이 사줘도 몰라요 어서 들어가 보아요 베베 아버지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더니 죽은 베베를 자는 줄 알고서 예 베베 예 베베 베베 아이고 베베가

모두를 세상 떠난 베베이 살아날 길 없죠. 불쌍하게 죽은 베베이 열두 맺기 묶어서 상부 대체 올려미고 33명 역군들은 어깨 위에 넌치시고 북망산천 떠나가는데

이렇게 북망산천에 갔다가 패배에 깊이 깊이 묻어놓고 집에 돌아와서 패배 오만이 아버지 생각을 해보니 불쌍히 죽은 배비 하나 넉싹도 듣자고 각도 무당불러 구털라고 무당불러 구턴대는 얘기를 했더니 무당들이 모여드는데 5,772명 반님에 들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무당이 한번 해보는데 아주 지음잘한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 가만히 배비 오만이 아버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러 무당을 다 했다간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대중이 그냥 그지가 될 것 같아. 그 동 중에서 부질부질한 쌈깨나 자르는 친구 불러가지고 예! 이 여러 무당 구슬 숙여보되 자르는 무당이면 그냥 놔두고 모든 무당이면 내쫓아버려라. 응? 이렇게 무당 점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점잖은 무당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점잖아. 너무 점잖아. 틀려서 굿이 왜 그래. 그저 내가 그럴 줄 알았시다. 이러고 그만 쫓겨나갔죠. 이때 옆에 있던 아주 까부는 무당이 보니까 자 저 무당 저렇게 점잖아하다가 그만 쫓겨나갔으니 나는 들어가서 번데기 한번 까불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까부는데 요렇게 왔다게 저렇게 갈길 번거

너무 까불어 들려서 나가. 내가 저 그럴 줄 알았지요. 이렇게 쫓겨나갔죠. 다 무단 저 황해도 무단인데 황해도의 보혈이 굿이오.

이렇게 여러 무당이 구슬해도 패배의 혼이 도무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의 오마니 아버지가 몇 해 구슬했지만 패배의 넋이라고는 도무지 아니와서 패배의 부모님이 안방에 아주 누워있으며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때마침 저 포양의 어떤 건달 친구 한 사람이 강산 유람차로 다니다가 이 패배의 구토는 동네 우연히 당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건달 친구가 노잔네이나 아주 떠났던 돈은 다 없어지고 배는 고픈데 거리 한쪽 마리에 떡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오막살이 집이 닭죽 파는 집이 있어. 이 건달이 생각을 하길 했다. 내가 이제 뭐 배가 고파 죽을 지게니 우선 달래 먹고서 한 잔 달래 먹고 내중에 경을 치든가 어떡을 짝짝으로 찾아들어갔죠. 여보, 닭죽 할머니 집이 있어? 아이고, 그건 누구요? 할머니, 닭주 한 잔 주소 그래. 이 할머니가 맛돈 짜린 줄 알고 좋아서 막걸리 한 잔 주니까 이 건달 녀석이 이거 한 잔 먹고 보니까 부엄 목이 잡아먹은 것 같고 고래 건지 잡아먹은 것 같고 당취에 더 먹고 봐서 견딜 수가 있어. 이따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강주를 좀 더 뺏어 먹을 짝짝. 할머니, 왜 그러나 한 잔 더 줄까? 저 할머니 지금 먹은 거 탁주 의상인데 말이야. 의상에 한 잔 더 주소 그래. 아니 뭐 어쩌고 어째. 아니 요 녀석이 뭐 의상 요런 장래 부자 가지고 마을 녀석 같으냐고. 아니 탁대기 의상 아니 안 주겠어.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건 부수하서 아이고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먹어. 하니까 이 건달 녀석이 그냥 탁주 동이채 들어 마시고서 술 주정 한참 하면서 젊어서 노자 좋다. 한 잔 먹으면 이렇게 좋단 말이야. 아 이렇게 주정으로인데 마침 뒷결에서 그 뒷동네 큰 동네에서 그냥 북장구 치고 꽹다리 치는 소리 하나요. 이 건달이 소리 그냥 얼뜬 깨가지고 할머니 아니 저 뒷동네에서 왜 이렇게 북장구 치고 야단 벅세기요? 예, 내 말 들어라. 아이고, 잘 들어라. 요 녀석아, 술 주정만 하지 말고 술값 의상 내주게 갚아라. 이 녀석아, 그 집으로 말하면 말이다. 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성, 최정산이 명산대 잘 불공을 들여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내월래, 가운데집이 배배를 났는데 세월래, 내월래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다 낳고 잘 사는데 가운데집이 배배는 남이 가정에 약혼해놓고 예장 혼수 비단 그집 받아놓고 그만 배배가 그냥 불쌍히 죽어서 패배의 죽은 넋을 듣겠다고 각동 무당 불러 구토나라고 구토느라고 저렇게 야단 복수기 꽹꽹 야단 복수기 한다. 아 그래요? 그런 거 그저 패배가 시집을 가려고 예장까지 받아놨어요. 예 예장 받은 비단 혼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야. 다리도 다 월광단 해가도 다 일광단 길진명주 호령주 민기세필 삼동주 흑공단 목공단 만수청산 눈무당 지가공과 과동단 연안자주 진자주 해주자주 남자주 옥양복 당봉 민영숙수 인정지리맨 면에서 목사로 칠사로 모수로 세필받은 노루강의 지화지 도산두구 금봉차가 도산두구 월자가 도산부구 양포선 백길래가 된다지. 그래요? 아니 할머니 그 참 정신도 좋아서 잘합니다. 또 이게 그려 예 그뿐이겠냐. 무척 많지. 또 배배가 세 살 적에 자랄 적에 배배 할아버지가 배배 귀엽다고 나가 놀면 나가 놀라 한 푼 주고 울면 울지 말라 한 푼 주고 잘 놀면 잘 놀라고 한 푼 주신 노랑돈 아흔 아흔 양 일급 돈 7푼 5리 꽁꽁 묶어서 종털 바구니 썩어 여놓고 그만 배배가 죽었지. 예 너가 소리 깨나면 들어가서 엉터리 굳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 술값 좀 갚아라. 아 그래요? 아 그럼 아, 할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난 갑니다. 네, 돈 벌어다 술값 갚을게요. 하면서 이 건달이 배뱅이 집이 찾아가서 하는 소리가 여보시오 거기 계십니까? 아 누구야? 난 지금 지나가던 박수 무당인데 그 댁에서 구톤대죠? 그 참 잘 들었습니다. 그 나 구탄거리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아니까지 남자 무대에 무슨 일 있어? 여자들 소녀 있지? 여자들이 구.

청에 올려 세우질 않아요. 건달이 생각을 해보니까 패배의 죽은 내적을 다 알아갔다. 무당 소리나 본께께 한마디 잘 하면은 구탄거리 하십시오 할 것 같아서 구청으로 뛰어나면서 표양 무당 소리 한마디 해보겠다.

어떠한 무당인가 딴 성생의 완줄 알았더냐. 앞다리 선다가 뒷다리 후각의 양지머리 칼꼭솔 불풍루 야라가 넓은 무당이 왔다고요 주어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정말 무당이란 말이에요. 한 여자 무당이 나가면서 비는 듯 최실로 화석을 먹는 인간이 모르는 것은 많고서 아는 것 없사와 신장님 오시는 길에 길맞이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오는 거 보니까 되긴 돌무냐냐 건달 녀석이 또 한마디 해보는데 누가 증거라 되면 장상국간 붙지 않을 내다리면 내 성수대로 한골을 놀고 가겠노라. 여자 무당들이 장상국간 붙여 내다주니 건달 녀석이 고깔 쓰고 장삼을 입고 나니까 무당이 떡 되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베베 혼이 왔다고 한마디 해야 될 모양인데 첫째 베베 혼이 왔다고 하면은 베베 오만이 아버지를 찾아 만나 봐야 남들이 볼 적에 베베 혼이 왔다는 표시가 되는데 자 여러 면 구경꾼 가운데 어느 게 베베 부모인지 요걸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내가 베베 혼이 왔다고 한번 슬게 울면은 베베 오마니 아버지가 자기 딸이 정말 온 줄 알고 나타날 것 같아서 한번 베베가 왔다고 우는데

0: 왔소이다 왔소이다.
1: 불쌍히 죽어서 황천기 같은 대뱅이 혼신인 평양사는 박수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서 오나랴와

내가 거기서 딸 자식 대대가 왔다고 하는데도 모른 채 하나. 살았을 적 같으면은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요만이가 나를 보고 동지스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딱딱 뛰어나오련만 죽어죽었어. 길 갈라서니까는 쓸 곳이 없구려. 오면 온 줄 알며 가면 간 줄 아나. 어디 가서 오마니 어디 가서 오마니. 때마침 한경도 집 할머니가 와 있다는 말이 아이고 내 왔대 왔대 내 무식이 왔대 배배혼이 왔거들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서 가가지기야. 말씨 듣고 보니까 한경도 사투리야. 옳지, 요건 베베 오마니가 아니로구나. 눈치 채고 또 한마디 해보는데, 우리 오마니는 어디를 가고서 한경도 집 할머니가 나오시나요?

일랑만강 하옵니까? 나는 죽어서 육신은 금방 산천에 깊이 깊이 묻혀만 영혼이야 죽었으면 낮아든 친방이야 변했겠소. 내가 시집을 가려고 할 적에 예장받아둔 비단 다리도다 월광단 해가도다 일광단 길주명천 호룡주 명지세필 산동주 바리바리 받아둔 거 대배혼이 꽃왔으니 나보는데 박수무당 앞에다가 다 내다 줘요. 오마니 오마니 예장 받아둔 피단이라도 다려다 주면 황천에 가서 오마니 보고 풀적이면 이따금씩 꺼내놓고 오마니 이번 득을 보겠습니다. 오마니 빨리빨리 내다 줘. 오마니 어디 가서 베베 한창 왔다고 하는 거 보고 예장 거지 않은 걸 보니까 이건 베베 혼이 꼬간 것 같아서 한경도 할머니가 안방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베베 어머니 빨리 나가보소. 그건 정말 베베 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베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른 나와서 무당 건달 굳건 뒤에서 가지고서 가만히 귀를 내대고 듣죠. 이번엔 정말 베베가 왔나 안 왔나고 듣고 있을 무렵에 건달 친구는 한창 베베의 혼이 왔다고 닭주집 할머니한테 들은 대로 사정을 하던 그때죠.

산천 초목들도 나를 보고서 반기는데 우리 만나보지 어디를 가고서 딸 자식 대비가 왔다고 한데도 몰라주나요 오만하니 아버지, 오만 아버지가 날로게 괄설한다면 내가 차라리 저게 우리 할아버지가 나가 놀면 나가 놀라 한 푼 주고 울면은 울지 말라고 한 푼 주고 잘 놀면 잘 놀라고 한 푼 주신 노당도 나흔아흔낭 일곱 돈 칠푼 오립 꽁꽁 묶어 총털방울이 속으려던가 이것이라도 다 내다 주소 오마니 아버지 어디 가소 오마니 아버지 아소 거금 부정하여서 불체여식 딴 자식이라도 넘어도 관세가 심해요 오만 아버지 어디 가소 대대 오마이갓 뒤에다 이 소리 듣고 그냥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 나오는데 아이고 내 딸 왔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 살아서도 정신이 좋더니만은 죽어서도 정신이 그냥 일람초기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오만이 말 들어요 날 같은 불초여시 길렀다가 무엇에 쓰려고 길렀나요 오만아본 신세를 만군지 이르다도 갚았더니 나는 죽었습니다 솟선에 지는 애나 지고 싶어지며 당상 악발을 들근 양친 부모는 두고 가난 가고 싶어서 가나요 나는 네 명에 죽었습니다 조금도 서로 말고 잘겠어요 마지막 왔다가는 이래 오만인 보았으나 아빠지 어디 갔소 아빠지 얼굴 좀 봅시다 아빠지 어디 갔소 아빠지 아빠지

베베 아버지 떡 나와 있다가 이 소리 듣고서 지음자는 채모의 목을 놓고 울진 못하고 그냥 대만 두께비 배처럼 불뚝 하다가 이건 정말 뻐근하구나. 예, 네 예비가 여기 나와서 있다. 그까지 예장이다 뭐이냐. 네 예비, 네 예비 다 잡아가고 우리 집 기둥뿌리라고 다 빼가라. 이렇게 우는 걸 보니까 그 두들근이가 베베 오마니 아버지가 분명해. 이렇게 딱 베베의 부모님은 찾아놨는데 이때 엉터리 건달 무당이 한쪽을 내다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둘이 어린 애를 장대가다 업고 와서 자꾸 울고 있어요. 울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쉐올리네올리 이런 소리가 가만히 귓결에 들려. 옳지, 저 베베가 어려 자랄 적에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네월래가 같이 자라났다더니 아마 쟤들이 세월래 네월래가 저렇게 와서 울고 있나 보다. 쟤들 쓱 불러 찾아 만나봐야 베베 혼이 왔다는 표시가 분명히 되어서 돈을 좀 벌어갈 작정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는데 엄마니 아버지 또 한 가지 분화가 원통한 것이 있어이다. 내가 자랄 적에 자고 깨면 문산에 달래 캐기 춘산에 나물 캐기 하면서 죽자 살자 할며 같이 자라던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내 원래가 이 곁에 와 있으면서도 나를 모른 척 하는구나. 세월래 내 원래야 만나보자. 이리 나올리만 만나보자구나. 세월래 내월래야 너희들이 오늘날 나를 만나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구토구 가는 길에 내 억구한 귀여운 자식들 몽땅 다 잡아가겠다. 아이고 세월래 내월래가 아이 잡아가겠다니까 무서워서 억권 알쓱 돌려가지고 애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통이 그냥 두근두근두근해요. 거기에 진제를 업고 있으니까 몸과 몸이 다 알쳐서 머리가 뜨거운 걸 아고 박수무당이 잡아갔다니까 그저 머리가 뜨거운 줄 알고 이 두 여자가 얼렁 나와서 구청에 떡 앉아요. 자 그러나 요게 세월래인지 조게 내월래인지 아 이름을 또 알 수가 있어야죠. 세월래 내월래야 말 들어보아라. 나는 죽어서 풍망산천에 가서도 아직까지 이름을 곤치지 않았다마는 너희들은 나 죽은 후에 이름이나 곤치지 않았느냐. 예, 내가 이름을 왜 곤치냐. 난 세월래 세월래대로 그냥 고달했다. 아이 요쪽에 세월래라고 할 적엔 저쪽에 앉은 아가신 내월래가 분명해. 세월래 내월래 약간은 분한 지심에 그리하였지만은 형제지간에 복은 못 주나마 어찌 화야 주겠느냐. 동방사균명을 들고 강태공 나를 빌어 선팔세 후팔십 일백육십을 증제해주니 스승군자 속태우지 말고 부디 평안히 잘 있거라. 세월래 내월래야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또 한 가지 손이 있다. 너하고 나하고 자랄 적에 자고 깨면 시내가 빨라져가면 빨래돌 위서 몇 감으면서 내 손목이 크냐 내 손목이 크냐 하면서 서로 서로 만지고 쥐고 하면서 놀던 세월래 내월래야 손맥이나 한번 쥐어보자구나. 예. 난 정말 손목은 못 내겠다 못 냈어. 예. 동네 할머니 하는 말이 예, 이건 베베가 꼭 왔다. 어서 손목 조금만 쥐어보라고 해라. 아니가 세월래 내월래는 부끄러워서 돌아서서 손목을 쓱 내다니까 너야 손목을 쥐어보니 보들보들한 손목이 살았을 적에 만지던 손목이 그냥 그대로 변치 않았구나.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세월래 내월래 손목이라도 한 번씩 쥐어보니

0: 세월이 내월에 손목을 갖다가 그냥 스달 금음날 두부자를 주물러도 그냥 주물러 주물러 주물러 막 주물러요. 그 구경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 무당 녀석 아주 괘씸해. 아니 저런 녀석이 있나? 아니 세월에 내월에는 마주서서 말도 못한 이런 유부들, 아니 저 무당 녀석이 막 손목을 잡고 희롱해? 야! 저 이상하다. 저 녀석 우리 중말 대비 혼이 왔나 안 왔나? 허기 떠보자 허기. 어떻게 하는 거니? 동네 갓을 모아다가 구처에다가 책엔 올려 쌓아놓고 제일 밑에다가 베베 아버지 갓을 큼직한 걸 내다 꽉 꽂아놓고서, 예 박수무당아!
1: 예.
0: 너 베베 혼이 중말 할 때지 꼭 왔어?
1: 그럼요 꼭 왔습니다.
0: 그래? 네가 베베 혼이 꼭 왔으면 이 갓 중에 너희 아버지 갓, 즉 베베 아버지 갓이 이 갓 중에 하나 있다. 너 그 갓을 찾아내라. 너희 아버지 갓을 만일 못 찾아내면 너는 당장 요 자리에서 즉사하리라.
1: 아이고 이거 야단 났어요. 자, 그 많은 갓 중에 왜 베베 아버지 갓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큰일 났단 말이야. 큰일 났어. 아이고 야단 났.
0: 이따 내가 이제 죽기는 매일 반인데 호톨 그럴듯이 하면서 갓을 그냥 모질이 째버리다가 내가 지금 죽든가 살든가 할짝적으로 한마디 해보는데 헤 양반의 갓과 상놈의 갓을 어디다가 함부로 섞어 놓았느냐.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가시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나 죽자니까 저쪽에 한 사람이 있다가 그 내가 찢네 내가 찢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간증자들이 모두 와 있는 것 같아 옳지 이번엔 사방을 슬슬 보면서 가서 째두겠다 이것을 들구나 우리 이것들 우리 아버지가 아세 아닙니다 죽자니까 아이고 내가 진네 옳지 이젠 빨리

내가 다시 봐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렇게 보고 저렇게 봐고 저렇게 보고 요렇게 봐도 이것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쭉쭉 째니까 구경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갓을 모조리 내려째는 걸 보니까 그냥 두어뒀다간 베베 아버지 가타나만 남겨놓고 그냥 다 째일 판이에요. 그땐 간임자들이 우욱 와서 야 내가 갔어 제주금 갓을 다 쓰고 달아난 다음에 그 복판에 큼직한 갓이 하나 남대 가만히 그 베베 아버지 동작을 보고 이 갓을 보니 그게 베베 아버지가 분명한 것 같아서 이 갓은 들고 보니 우리 아버지 갓이 분명하구나. 먼지가 한 두께 묻었건만 떨어질 사람 하나 없었으니 이 안에 원통하냐.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아버지 갓이라도 털어주자구나. 갓을 툭툭 털어요. 예, 요건 정말 베베이 꼭 왔구나. 이렇게 여러 사람 속이고 이 건달 엉터리 굳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는 듯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둥둥 떠는 배는 풍어를 질러 가는 배인지 십리장강 벽파상은

서울랑패띠여라 강등경포대로 구경가세 대인난 대인난어 척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얼싸오동응 상상미라 자리등어 저다를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저다를 다 보내고 5월이란

성현이요 성이여 언제지 나는구나 광본결을 떠준 전지은 비근약을 하는구나 백구야 나들 마라 너 참으로 내 안 간다 승산이 퍼졌으며 너 쫓

0: 살림살이에요만 하면 넉넉할거나 그동거려 가며지네.
1: 그때요 강남 두 개는 조중지 망제라. 강남 제비왕이 백조들을 점거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거에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매기, 만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녀를 어기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것이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

지척이요 동해 장망하다 중년궁을 올라가니 주자인 엄놀고 삼일도 하이고 오자이교 바라보니 어초동 나흡해가

어디야 정관이 온 도키봉이야 너냐 백구 백로 짝을 지어 청바상의 왕래 허니 석양 존이 거인 도라 해안 공을 더

얘라 남의 화를 독참무한 해파령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종남산을 넘어 개명산

일단 장님을 진대 여성도를 내가 망월대 관덕정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이 엠진강을 시작해서 나 삼각산에 올라 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체령 산대고 내게 중년을 불려져

사는 지 아초 집이고도 모소 박시를 집에다 타로 모소 대본 마상네 달라 칠패 팔패 배달이 지니 애구예를 걸러 넘어 동약가 안 걸라 순방을 지니요 남태경을 넘어 두쪽 지역 펼치고 Thank you.

몰라라.

어리룽 어리룽

큰알싸 말고 풍인이 사나워 갖고 물결이 와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가 기가 막혀 여보시오 별집보다 수풍 안 갈라요. 아이놈이 따따한 양지바른 쪽에 가서 지 얼굴을 좋은 반찬 토막 되작거리도 되작하고 앉았은 게 별주부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아 너 벼슬 살러 가자는디 용당기 뒷줄 땡기듯 자치는 꼴하니 꼽살 실어서 못 보겄다. 아 옳티면 오고 말티면 말하마는 이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토끼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내가 저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정거보아 목물 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없소. 아 웠다 글랑은 그리오시오.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정글라고 하는디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승 아닌가. 변전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콱 잡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에게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놔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말아라. 아가리에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느니라.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발경 구경이나고 가려무나.

멍멍

0: 빨리. 자,
1: 쓱.
0: 어제 이긴 가역이 어떠니?
1: 알수 좋지.

제재여 올라

삼백 저부성까지 일루왕 일려 꼭 받아

0: 얼씨구.
1: 그 목소리가 쨍그랑쨍 들리건 날 눈을 들어 살펴보니
0: 얼씨구야.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리 방죽을 떠둔 새 엉엉허랑 엉어라디야 3대 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인데 개고리는 보다라 잡냐 유아들 깨야진데 테레메길라고 잡

0: 판을 끼기자
1: 빨간 시리나 끼자
0: 끼자 끼자 판을 끼기자
1: 삼세 서방의 연하여
0: 끼자 끼자 판을 끼기자
1: 헌신이나 끼자
0: 끼자 끼자 판을 끼기자

지금까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신학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햇살 드리우다를 보내드립니다.

니는 자주 이상한 함정에 빠진다. 자기 자신이 만든 감옥과도 같은 함정. 처음에는 그게 스스로가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로만 인지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요령을 찾지를 못한다. 마치 바깥에서 걸어 잠근 문 같다. 그런 순간은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재구야! 밥 먹어라!
2: 아니, 할머니. 나 더 놀다 갈래.
1: 밥은 먹고 놀아야지.
2: 알았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3: 할머니.

아버지의 등불처럼 사시겠다며 고향을 떠나시고 고향이 그리우실 때마다 불러주신 이 노래, 그곳에 닿는다면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햇살 들이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은 것은 가마귀여 흰 것은 해오라비 신 것은 매당이여 짠 것은 소금이라 물성이다가 각다르니 물가품을 하리라 검은 것은 가마귀여 흰 것은 해오라비 신 것은 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희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희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0: 들어보시죠.
1: 아,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뭐 우리의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일의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 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하는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달을 보내드립니다.